0: 환경이 될 것 같은데요. 다 같이 있는 공간, 어디 그 공간이 어디든 말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큰 걸 깨달으셨네요. 송기련님 축하드립니다. 광고 듣고 오죠.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메디카.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계십니다. 2000님, 가족 건강을 지키겠다고 와이프가 중탕기를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배즙, 양파즙, 케일즙 등 몸에 좋다는 건 전부 다 즙으로 만들어서 매일 주는데 제가 한 잔은 어떻게든 맛있겠거든요. 그런데 자꾸 딸이 저한테 흑기사를 해달랍니다. 두 잔씩은 못 마시겠어요. 살려주세요, 형님. 저도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생 야채를 씹어먹는 게 나아, 오히려. 아, 근데 집으로 만들면 이게, 좀 이상해요. 특히 양파는 그냥 먹을 땐 너무 맛있는데 집으로 먹으면 뭔가 막,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작두콩차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입맛에 안 맞으면 참 힘들어져요. 3812님, 오늘 생일인데요. 현실은 생일인 주말에도 출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집에 가도 왠지 저희 쌍둥이 딸들은 선물도 준비 안 했을 것 같고 이렇게 출근한 거 그냥 장사라도 잘 돼서 보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제 생일 같은 거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는 멍게무침을 좋아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또 이렇게 일단 들은 이상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제가 또 착해 빠져가지고 멍게무침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멍게무침 보내드려야죠. 뭐 멍게무침 맛있게 드시고요. 요거 이렇게 따뜻한 밥에다가 탁 얹어서 맛있게 드시고요. 진심으로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베란다 프로젝트의 Bike Riding 7001님 청해 주셨고요. 나원주의 You Make Me Smile 두 곡입니다.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3544님 사연인데요. 친구 3명이서 매일 달리기 인증을 하기로 했어요. 날짜와 뛴 거리, 심박수, 시간, 칼로리 나오는 앱 화면을 캡처해서 매일 올려야 되는데 한 3일 정도는 잘 뛰었으나 이후로는 도저히 귀찮고 힘들어서 못 뛰겠더라고요. 그날 안 올린 사람은 벌금 만 원씩 내는 거라 울며 겨자 먹기를 뛰다가 혹시나 하고 AI에게 부탁해보니까 감쪽같이 날짜랑 숫자만 바꿔서 인증 화면을 만들어주네요. 소파에 누워서 가짜 인증샷 올려놓고 세상 좋아졌다고 감탄 중입니다. 세상 참 살기 좋아졌다. 촤하하 썼습니다. 아, 그래요. 뭐 AI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이게 진짜 뭐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더 깊이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더 들어올 것 같아서 이 걱정을 해야 될지 고마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유, 네, 나 안 그럴 겁니다. 예. 좀 쓸쓸한 얘기긴 한데, 예, 많이 바뀔 겁니다. 맞아요. 코로 쉬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코로 들이쉬고요. 내뱉을 때는 입으로 하시고. 그래야 이게 그 공기가 깊이 들어가거든요. 네. 입으로 들이마시는 거랑 코로 들이마시는 거랑 그 들어가는 깊이가 다릅니다. 달팽이 리프팅 크림 선물로 드릴게요. 6559님. 아니, 사연 소개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등산이 도대체 언제 하냐고 제작진이 물어봐요. 네, 너무 전문가처럼 얘기해서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산 타는 걸 좋아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6559님 사연 이어집니다. 아내가 드라마를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길래 지나가는 말로 재밌어? 뭔데? 하고 물었는데요. 그러면 재밌어? 뭐뭐 하는 얘기야? 이렇게 짧게 답할 줄 알고 물은 건데 30분째 드라마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재밌나 봐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일요일 2부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딘딘의 Paradise 준비해서 이한영 씨가 청해 주셨네요. 3부에 뵙죠.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서울 페스타 피라모닉의 너를 태우고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홍 출발해서 이천, 원주, 음성, 진천, 이천 찍고 다시 서울 복귀입니다. 형님 방송 일요일에 나가는 조기 축구장 같아요. 나만의 숨쉴 공간, 나만의 쉼터, 이 안에 있는 끈끈한 우정,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좋습니다. 알다마다요. 네, 그럼요. 네. 숨쉴 공간, 조기 축구, 나만의 쉼터, 끈끈한 우정. 아, 저희가 사실 추구하고 있는 바예요. 예, 여러분들의 그런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숨은 쉴 수 있어야죠. 그렇죠? 숨은 쉬셔야죠. 차량용 무선 충전기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뭐 갈 길이 멋이네요. 그죠?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9770님. 주말에도 푹 쉬지 말고 뭔가 생산성 있는 일을 해보자. 공부라도 하거나 뭘 좀 배우라기도 하자. 배우기라도 하자. 라고 마음먹은 게 올해 1월 1일이었고요. 6개월 만에 드디어 큰 마음 먹고 주말에 노트북 챙겨서 집 앞 카페에 왔는데 노트북이 먹통이 돼서 안 켜져요. 역시 인생은 7월부터죠. 아, 그럼요. 7월부터 이제 또 새로운 6개월이 이제 펼쳐지잖아요. 마무리할 때는 좀 6월은 뭐 그냥 그럭저럭 보내시고 7월부터 멋지게 새로운 출발 하시기 바랍니다. 꽃 디퓨저 보내드릴게요. 소희의 산책, 이승환의 화양연화 두 곡입니다. 임채영 씨가 청해 주셨네요.

소희의 산책, 이승환의 화양연화까지 들었고요. 9667님. 라디오를 들으면서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제 핸드폰을 콩화면을 흘끗흘끗 보며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으며 귓불을 자꾸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흥분해서 어머 음악 앨범 들으세요 하니까 그게 뭐냐고 하시네요. 라디오 안 듣는데요. 그냥 웃으신 거였나 봐요. 차디 앞으로 제가 이런 부끄러운 일 없게 정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귓불 따냐 아니라 그냥 귀가 좀 간지러우셔서 귀를 이렇게 좀 만지작만지작 하셨었구나. 아, 근데 뭐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오해할 만한 상황이긴 한데. 아, 그래요.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더 많은 분들이 음악 앨범을 사랑하실 수 있게 꽃 디퓨저 선물로 드립니다. 5209님 사연인데요. 강화에서 농사 짓는 45살 농부입니다. 올해 벼 모내기를 마치고 음악 앨범을 들으며 논을 한 바퀴 둘러보고 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들판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형님 목소리는 늘 그대로고요. 그게 좋은 거겠죠? 썼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것들도 좀 남아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적어도 강화도의 그 들판은 그 모습 그대로 오랫동안 우리 곁에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들판 한번 저도 이렇게 바라보고 싶네요. 네. 화장품 선물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The Calling의 Wherever You Will Go, Rooster의 To Die For 두 곡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대행진 식식이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대행진.

0: 예전에 저 제가 상 받을 때 김혜수 씨가 저 보고 귀엽다고 해주셨어요.
1: 지금도 귀여우시고요.
0: 예예. 예.
1: 음성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0: 그래요. 네. 들으셨죠? 예? 제 친구, 예, 여사친 김혜수 씨가 제 목소리 좋대잖아 지금. 목소리가 좋은 DJ 굴보이스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친동생이신 거죠? 친동생. 아, 뭐 이번에 한번 봐 주시고 다음에 안 빌려 주시면 되죠. 그리고 다음에 빌려 주실 때는 예, 조건을 다세요. 예, 올 때는 내부 세차까지 손 세차 확실하게 해서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내가 빌려 주겠다. 네, 앞으로 안 빌려 주실 것 같은데 뭔지. 차량용 무선 충전기 드립니다. 3239님. 직장 생활하다가 2년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서 부동산 사무소에 이번 주 첫 출근을 했어요. 주말에도 출근하니 적응이 안 되네요. 여러모로 낯설고 힘들지만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인생 2막 제대로 열어볼게요 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2년간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꿈을 이루셨네요. 돈 많이 버시고요. 건강하시고. 지금 뭐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작두콩차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중개인분들 당연히 그렇겠죠. 이영훈의 일종의 고백 4002님 청해 주셨고요. 곽진원의 나랑 갈

강하늘의 조개껍질 묶어 들었고요. 노래 두 곡 더 이어드릴까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레이와 마크 란슨의 수잔까지 이어집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내키게 좋다.
1: 국토부 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3: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4: 네,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일요일 순서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마지막 곡 크리스 포티의 All Would Envy로 좀 분위기 있게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멋진 일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만나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식구들이 눈 깜짝할 새 다 먹어치웁니다. 소중한 내 입에 먼저 넣어주시기 바라면서 박명수의 라디오쇼 일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악뮤의 노래입니다. 소문의 낙원.

자, 6월 21일 일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아, 진짜 제철 과일이 몸에 가장 좋은데 수박 너무 좋죠. 예, 미네랄도 풍부하고 예, 갈증도 해소할 수 있고 아, 수박 주스가 참 맛있어요. 근데 수박 주스에다가 또 이렇게 저 시럽을 넣거나 꿀을 넣으면은 더 맛있긴 하지만 예, 이게 또 칼로리가 있으니까 수박은 그냥 수박 자체만으로도 예, 굉장히 좋은 그런 과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수박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일에는 연안시 내고향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팔도에 계시는 남녀노소 애청자들과 1대1 딥토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너 속의 코너 공식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예, 일요일마다 하는데요. 오늘은

0: 정보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대한민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라디오쇼 패밀리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1대1 비대면 토크쇼 11시 내 고향. 박양규님이 주셨습니다. 캠핑 와서 라디오쇼 듣는데

0: 이준아를 알리고 싶고,
1: 네.
0: 정말 저희 이준아가 잘 됐으면 좋겠고, 무대를 하면 할수록 잘하고 싶은 욕심도 커져서,
1: 예.
0: 그런 게 가장 요즘 고민인 것 같아요.
1: 아,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고 뭔가를
0: 네.
1: 성취하려는 것들에 있어서 좀 불안함이 좀 있는 건데,
0: 네.
1: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개콘에도 나갔다면서요?
0: 맞습니다.
1: 거기 정봉균 씨 성대모사도 했어요?
0: 아, 네, 저희 팀의 수상 언니가
1: 네.
0: 성대모사를 했습니다.
1: 반응 좋았어요?
0: 그래도 너무 개그 콘서트 시청자분들께서 반응이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1: 네.
0: 감동받고 왔어요.
1: 세미는 뭐할줄 알아요? 할줄 아는 거 없어요?
0: 저는 애교 잘합니다.
1: 애교 한번 들어볼까요, 애교?
0: 네.
1: 네.
0: 우리 이튿날 컴백했어. 메트로놈 많이 들어줄 거지?
1: 그래, 알았어요. 메트로놈 들어줄 거야.
0: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야. 아이고, 아, 진짜 제딸 같아서 너무너무너무 기특하고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0: 네.
1: 진짜 저 이진아가

0: 짧은 바나나, 바나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민, 우리 저기, 당황스럽네. 세미 양은, 기름은 기차까지만 아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세미 양,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더 활동 잘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말 나온 김에 이진아의 노래 들을게요. 메트로놈, 고맙습니다.

0: 자, 두 번째 분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6593님이신데요. 40대 시골 아지매 둘이서 1박 2일 서울 나들이 가려고 하는데 코스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김성애님이신데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예, 김성애님.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연락 주셔서 감사드려요.
1: 네.
0: 어디 사시는데요?
1: 아, 저 전북 익산이요.
0: 익산 얼마 전에 저 갔다 왔어요.
1: 아, 진짜요?
0: 예, 익산에 아. 가서 저 차 빌려가지고 저기 군산 갔다가 왔어요, 군산.
1: 아, 네네네네. 예, 예, 예. 고향이신 거 들었어요.
0: 예, 예. 익산이 이제KTX가 가니까 익산을 네네네. 자주 들려요. 예.
1: 아, 네.
0: 옛날에 익산이 1위였잖아요, 1위. 그거 알고 계세요?
1: 네, 맞아요.
0: 그거 기억하세요?
1: 예, 저 제가 나이 때가 그때가 있었으니까.
0: 맞아, 맞아, 맞아요. 예.
1: 네.
0: 아, 정말 익산 너무 황금 고구마 좋잖아요, 거기.
1: 네네네. 예,
0: 거 고구마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기가 막혀, 거기.
1: 네.
0: 호박고구마도 있고.
1: 너무 잘하시네.
0: 뭐 알죠. 예, 예. 서울에 와보신 적이 당연히 있죠?
1: 놀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0: 아, 진짜?
1: 네네네.
0: 오, 어떻게 또 한 번도 안 오셨대, 서울에?
1: 그냥 갈 일이 없어가지고.
0: 하기야 또 뭘, 예.
1: 먹고 살다 보니까.
0: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한번 오시려고요?
1: 네, 친구하고 네. 둘이서 단둘이 네. 한 번 구경도 가볼 겸 해서 가려고 하는데
0: 네네.
1: 뭐 아는 데도 없고 그냥 마냥 TV

0: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한강에도?
1: 한강에 그 일단 그 저 반포대교 밑에
0: 네.
1: 그 한강은 다 다리마다 예쁘긴 한데 반포대교 밑에가 좀 넓어서 거기서 이렇게 저 분수쇼 비슷한 걸 해요. 밤에 보면.
0: 아.
1: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반포대교에서 물을 쏴주면 무지

0: 마땅히 갈 만한 데가 더워서 어디 가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1: 이쁜 카페나 뭐 이런 데도 구경해보고 싶고.
0: 아, 그렇지. 카페에 가서 이제 뭐 팥빙수나
1: 네.
0: 커피 같은 거 하셔도 좋은데 성수동에 네. 가면 성수동이 가장 핫해요 요새.
1: 네.
0: 성수동하고 홍대가 가장 핫한데 너무 사람 북적북적한 데가 싫으면 서촌 좋아요. 서촌.
1: 서촌?
0: 서촌. 그러니까 경복궁 옆에 있는 서촌.
1: 네.
0: 거기 좋아. 거기 조용하고.
1: 경복궁도 가보고 싶어.
0: 예. 그러니까 경복궁 들렸다가 서촌에 네네네. 가면은 서촌에 맛집 치면은 저기 빙수집도 있고
1: 네.
0: 라면집도 있어요. 라면. 라면

0: 1박 2일이어가지고.
1: 네네, 충분히 가능해요.
0: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1: 네네, 괜찮아요. 괜찮, 가시면은.
0: 아, 그래요?
1: 예, 성수동이나 혹은 서촌에 가서 뭐 이렇게 차 한잔 하시고 점심 드시고.
0: 네네.
1: 뭐 약수동이나 용산 쪽에 오면은 돼지고기집 맛있는 삼겹살 맛있게 하는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0: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변함없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통화하는 시간인데요. 1210님이에요. 지난주 신혼여행으로 발리에 다녀왔는데 현생 적응하기 힘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강진주님이신데요. 자, 강진주님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아이고, 결혼 축하드리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발리 좋죠?
2: 네, 너무 좋았어요.
0: 발리 진짜 저 한 곳에 계셨어요? 아니면 뭐 한두 군데 좀 장소 숙소 옮기셨어요?
2: 두 군데 정도로.

0: 재밌다가 그게 이제 모르니까
1: 맞아요.
0: 진도는 나가고 나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놓게 되더라고.
1: 네.
0: 그럴 때 어떻게 좀 노력을 하면 될까요? 예.
1: 일단은 요즘에는 인강이 또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1: 제가 학원 강사하더라 하더라도 저도 네. 녹화해서 아이들한테 수업 제공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아이들이 잘 안 봐요.
0: 그렇지 안 보지. 왜 왜냐 모르니까.
1: 거의 변화가 없어.
0: 나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뭘 알아야 보지. 예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그 네. 수학에 재미를 붙일 수 있게 뭔가를 좀 네. 뭔가를 좀 선생님께서 좀 많이 좀 도움을 주시면 선생님도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0: 개인적인 그런 게 좀 있어요? 개인적인 필살기가 좀 있어요?
1: 저는 막 개그를 한다기보다는 예.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도 많이 하고 개별적으로 케어를 좀 하는 편이에요.
0: 아, 관심을 좀 많이
1: 네.
0: 우리 학생들한테
1: 있는 부분이니 뭐 문제 있으면 사진 찍어 보내 뭐 개별적으로 질문 받아주고 그런 편이에요. 네.
0: 그렇구나.

0: 저 뭐 부모님도 뵙고 일손도 도와드리고 또 머니도 들어오고 하니까
1: 그렇죠. 일석이조인 네. 거죠. 네.
0: 그리고 또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 이게 내 거잖아, 내 거.
1: 그렇죠.
0: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1: 맞아요. 네네.
0: 아이고 잘하셨네요. 예. 올해 그래서 지금 포도 농사는 잘 된 거죠?
1: 오, 가을 돼봐야 알겠지만 예쁘게 예. 예쁘게 제 얼굴 같이 예쁘게 자라길 바라면서 이제 따듬고 있습니다.
0: 예, 네. 예. 아, 그 뭐 이렇게 저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그죠?
1: 네.
0: 아, 진짜 걱정이네요. 아, 그런 게 전혀 없어야 될 텐데. 아, 그런 게 한번 오면은 수확할 때 얼마나 저 진짜 부담되겠습니까? 그죠?
1: 네, 맞아요. 올 봄에 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예. 이 샤인포도 하우스가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0: 아, 진짜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네, 그래서 한 3일 내내 와가지고
0: 예.
1: 다시 그 털망이랑 하우스랑 세운다고 엄청 고생을 해서
0: 아이고.
1: 이번 포도가 잘 돼야 됩니다.
0: 그러니까요. 올
1: 네, 노력한 만큼. 네.
0: 올 여름에는 진짜 뭐 가뭄 또 장마 이런 게 좀 덜해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좀 조금이라도 좀 많은 수확이

온 이슈에서 바다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오늘 공식 설문이죠. 1년 중 밤이 가장 짧고 낮이 가장 긴 하진을 맞아서 여러분들은 기르면 기차 이 뒤를 끝까지 부를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50%는 왕곡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차량에서 제주 돌담과 바다를 보며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정체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 화도에서 서종까지 밀리고요. 반대 서울 방향 남양주요금소 1차로에서 사고

0: 사연 많이 소개할게요. 3, 4부는 주말 핸즈업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신청곡도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한 줄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개인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나의 시간을 내가 공부를 하거나 뭐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시간을 버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피하지 못할 거라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막 안에서 시험 공부해서 시험 잘 본 친구도 있고 뭐 단어를 외운다거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친구들도 꽤 많았거든요. 우리 6845번님께서도 그래요. 힘내. 형이 나중에 만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저 그래서 가끔씩 밥 먹으러 갈 때 이제 군인 친구분들 계시면 밥 사줍니다. 네. 사줘야 돼. 나는 왜 안 사줬어요, 여러분? 나 때도 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군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이경님께서 가요광장 선물 소개할 때 배경음악으로 위너의 럼미럼미 깔리잖아요. 왕곡으로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이경님께서 신청하신 위너의 Love Me Love Me 그리고 효린의 바다 보러 갈래.

따로 얘기하고 SNS에 올리고 일기장에 남겨놓던 이야기들 여기에도 보내주세요. DJ 폴킴이 맛있게 읽어드려요. 새로 나온 에세이

노는 게 좋기는 한데 여행 중에는 잘 씻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줄 서고 지치고 이동하고 솔직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지금 여행 중입니다. 이번 저의 여행은 이랬어요. 맛집 웨이팅을 하면서 아 지친다. 아, 왜 이렇게 더워? 아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 근데 밥이 맛있으면 좋다. 이게 여행이지. 그러다가 이동하는 게 고될 때는

오늘은 여행의 마지막 날. 체력은 0에 가까운데 200을 즐겨야 한다는 부담감에 무리를 했더니 요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그냥 회사 가고 싶다. 노는 것도 못 해먹겠어. 그리고 지금은 빨리 집에 가서 에어컨 틀고 그 밑에서 수박을 먹을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게 여행보다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월요일엔 출근하면 놀 때가 좋았지 라고 생각하겠죠.

노래를 쓰고 부를 때만 해도 아막 휴가 가고 싶다 막 그냥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아 나도 뭔가 그 여행지 가서 뭔가 수영도 하고 햇볕 쬐면서 칵테일도 마시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정말 내 집에서 나가기도 귀찮아 죽겠어요. 너무 피곤해. 아니 그 나를 거기로 순간 이동시켜주지 않는 이상 가는 거랑 오는 게 너무 피곤해요. 요즘 여행지 보면 진짜 막 경유해서 가야 되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제 노래 들으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6610님의 사연이었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지만 그래도 이렇게 갔다 와야지 안 그러면 억울해서 일 못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막 쇼핑 같은 것도 하잖아요. 나를 위한 보상 같은 거. 그런 것도 어쨌든 활력이 되기도 하고, 뭐, 하다못해 후회를 할지언정, 그래. 그때 내가 그렇게 돈 썼으니까 일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번 달에는 회사 그만 못 두겠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휴가 가는 거 좋아하세요? 간다면

스터디 카페에서 수학 공식 외움에 받은 스트레스 폴폴, 야근에 특근에 집안일까지 가득 쌓인 피로감도 폴폴, 마음에 쌓인 먼지들 여기서 날려버리세요. 먼지 폴폴 털고 가요. 김남미님께서, 얼마 전 승진식이었어요. 다른 동기들은 다 됐는데

보셨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만은 이렇게 너무 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진짜 인사하고 싶다, 인사하고 싶다. 근데 거울을 슬쩍 봤는데 오늘은 no no no 안 돼, 폴킴 인사하지 마, 생얼로 인사하지 마. 네, 그런 사연을 가지고 오늘 노래를 조금 골라봤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에이핑크 분들? 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에이핑크의 노노노.

0: 하나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3, 4부는 여러분이 손들고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주말 핸즈업 함께 할 거예요. 지금 듣고 싶은 노래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짤랑짤랑 으쓱으쓱, 오 귀여운데? 짤랑짤랑 으쓱으쓱 님의 신청곡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UV의 쿨하지 못해 미안해.
2: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헤어져놓고 더럽게 달라붙어서 너무 미안해.

0: 규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0: 탁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패드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0: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폴킴의 가요광장.
1: 드라이브 즐기고 계신 분들, 집에서 뒹굴뒹굴 쉬고 계신 분들, 카페에서 음료 만들고 있는 알바생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들 뭐 하면서 듣고 계세요? 듣고 싶은 노래 함께 손 번쩍 들고 외쳐주세요. 주말 핸즈 업! 주말 핸즈 업! 여러분의 한 줄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줍니다. 사연 길지 않아도 돼요. 주말에도 출근했어요. 공부하다 잠깐 도망 나왔어요.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얹어서 보내주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또 그리고 중간중간 핸즈업 퀴즈 준비되어 있거든요. 생각보다 아주 많이 쉬운 문제들이니까요. 정답 보내시고 선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5874님께서 저는 아현초등학교 6학년 김하영이고 밴드부입니다. 다음에 폴킴 삼촌의 커피 한잔 할래요를 연주해 보려고요. 신청곡은 뉴진스의 슈퍼샤이입니다. 우리 하영이가 삼촌 노래 불러주는구나. 너무 귀엽다. 그 하영 양이 불러주는 커피 한잔 할래요 너무 들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영상이라도 있으면은 뭐 링크 같은 거라도 보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말 핸즈업 아현초 6학년 김하영 친구의 신청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의 슈퍼샤이.

9977님 동해로 놀러갑니다. DJ DOC의 여름이야기 듣고 싶어요. 틀어주실 거죠? 당연히 틀어줘야죠. 네, 동해로 놀러가는데 이 노래 안 들을 수 없습니다. 혹시 가서 어떤 사랑을 만들고 오시려나요? 잘 다녀오세요.

정은지의 날개로 떠나는 여행, 그리고 DJ DOC의 여름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핸즈업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정은지의 날개로 떠나는 여행, 이 노래의 원곡자를 맞추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아 이거 모르는 분 안 계시겠죠? 3번 버즈였습니다. 제가 나름 또 버즈 하고 또 힌트 드렸거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방송 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또 정답 못 맞히신 분들, 또 이 타이밍 놓치신 분들 계시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아직 기회 남아있습니다. 핸즈업 퀴즈 4부에도 저희가 하나 더 준비해놨거든요. 이따가 꼭 다시 도전해주세요. 폴킴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태연 멜로망스의 페이지영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김은경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태연 멜로망스의 페이지영.

5085님께서 이모가 곧 결혼해서 이사하는 거 도와주기로 했어요. 이 노래 들으며 짐 옮겨볼게요. 혁오의 Love Ya. 아, 이모 결혼식을 가시는구나. 저는 저희 이모의 결혼식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너무 어렸어서 이모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있었는데 남편이 당신도 예뻐. 예쁘다 라고 해주네요. 지수의 꽃 신청합니다. 어, 남편분 뭐야 바라는 거 있으신가 보다. 사고 싶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뭐 비상금 숨겨놓은 거 약간 뜨끔하셨나? 네, 당신도 예뻐가 아니고 당신이 더 예뻐 이렇게 해줘야죠. 네, 이런 거 약간 느끼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알죠? 또 안 그러면 민망하니까. 주말 핸즈업 정기나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가 볼게요. 어, 근데 우리 이름이 우리 피디님이랑 이름 비슷한데요? 약간 이름 바꿔서 스스로 지금 보낸 거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지수의 꽃 들어볼게요.

4520님 남편과 양평에 왔어요. 바람길 느끼며 이 노래 듣고 싶어요. 21의 내가 제일 잘나가.

이동아님께서 시험 기간인 고등학생 딸이랑 도서관에 왔어요. 열공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 신청합니다. NRG의 할 수 있어. 과연 고등학생 딸이 이 노래를 알까요?

0: 토익은 해커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4: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가 아닙니다. 오! 5! 9123님입니다. 신청곡 권진아 원더랜드 들려드리려고요.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늘어주세요.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모카의 Do What You Wanna Do로 2026년 6월 21일 일요일 가비의 Super Radio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은 온전히 내 거잖아요. 뭐 내 마음대로 스케줄 짜도 되고 뭔가 바쁘게 안 해도 죄책감 덜 들고 그런 날이니까 편하게 먹고 운동도 하고 TV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낮잠도 자고 사랑도 하고 그렇게 지내보자고요. 저도 주말이나 쉬는 날에는요 정말 그냥 그 자체예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냥 그 자체입니다.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 그냥 쉬는 거 있잖아요. 온전히 쉬는 거. 집에서 아무래도 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주말에는 안 나가고 뭐 나가더라도 강아지 산책 때문에 나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있어야지 그 삶에 충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외향형인데도 불구하고 뭐 사람을 만날 때도 충전을 하지만 안 하고 집에만 있어서 땡플릭스 보고 누워서 그냥 있고

노래 들으면 와, 이 노래 진짜 좋았네 싶고, 요즘 노래 들으면 와, 진짜 감각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참 좋아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다 같이 즐길 수 있잖아요. 게다가 또 어떤 조합이 나올지 모르니까 매주 그래서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뮤직 배틀 올드 앤 뉴 지금 시작해 볼게요. 이 코너에서는 추억의 음악부터 지금 떠오르는 노래들까지 시대별 명곡들을 모두 다 모아서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추천 조합들도 언제나 오케이니까요. 뮤직 배틀 올드 앤 뉴 매치업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슈퍼라디오 골뱅이 kbs.co.kr 메일로도 받고 있습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화장품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뮤직 배틀 All Than You 청취자 이인재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친구의 애창곡이 이문세의 붉은 노을인데요. 저는 빅뱅의 붉은 노을만 알고 있었어요. 모두 다 좋은 노래니까 두 곡 묶어서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어요. 이인재님 너무 가능하죠. 그쵸? 이게 바로 뮤직 배틀 올드 앤 뉴의 묘미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리메이크 곡들이 되게 많잖아요. 원래도 명곡인데 리메이크 곡도 이제 명곡인.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거 레전드 곡과 그 곡을 리메이크한 노래의 대결. 이거 굉장히 신선하지 않나요? 저도 지금 떠오르는 노래가 몇 개 있는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원곡 대 리메이크 곡. 먼저 이인재님이 묶어주신 노래부터 만나볼게요. 이문세의 붉은 노을 그리고 빅뱅의 붉은 노을. 네, 이문세의 붉은 노을은 그 석양이 지는 풍경을 배경으로 청춘과 사랑, 지나간 시간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그려낸 곡이고요. 세월이 흘러도 굉장히 꾸준히 많이 회자되면서 많은 가수들이 커버 무대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빅뱅의 붉은 노을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너무 알고 있었던 희대의 명곡. 희대의 명곡이죠. 빅뱅의 붉은 노을은요, 원곡에 없던 랩 파트를 추가하여서 빅뱅만의 스타일로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원곡이 뭔가 추억을 조용히 꺼내보는 노래라면 빅뱅의 붉은 노을은 그 감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모두 함께 즐길 수 있게 좀 에너지틱하게 좀 더 신나는 느낌을 더해서 재해석한 곡입니다.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이문세의 붉은 노을, 빅뱅의 붉은 노을.

뮤직 배틀 올 댓 뉴 이문세의 붉은 노을, 빅뱅의 붉은 노을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요, 제목만 들어도 괜히 기차표를 좀 끊고 싶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바로 춘천 가는 기차. 이 한 곡은 원곡의 아날로그 감성이 매력적이고 다른 한 곡은 그 감성을 지금 스타일로도 해석했는데요. 그럼 한번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태연의 춘천 가는 기차.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3: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4: 오늘의 미션 첫 데이트 메뉴가 주제고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첫 데이트에 삼겹살. 남자분이 고기를 잘라주셨는데 하트 모양

0: 양으로 하나 잘라서 내게 살포시. 약간 그 메뉴를 삼겹살로 고르는 게 상남자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트 모양으로 고기를 잘라서 부드러움을 추가했어요. 지금은 어느 여자분께 하트 고기를 잘라주시려나?
1: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대행진!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일요일 2부 시작됐어요. 뮤직 배틀 All the New 오늘은 레전드 곡과 리메이크 곡의 매치입니다. 자, 이번에는 진하게 감성 충전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사랑, 발라드로 준비했거든요. 같은 사랑 이야기를 전혀 다른 분위기로 들려주는 레전드 곡과 리메이크 곡의 대결입니다. 김건모의 혼자만의 사랑과 안신혜의 혼자만의 사랑. 네, 요거를 이제 들어볼 건데요. 일단 원곡. 김건모의 혼자만의 사랑은요, 조용히 시작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이 폭발하듯이 커지는 전개와 김건모 특유의 호소력 짙은 보컬이 굉장히 인상적인 곡 중 하나입니다.

있는 보컬이 이 곡의 애틋한 감정을 더 돋보이게 하고요. 또 프로미스나인의 하얀 그리움은 여러 멤버들의 포근하면서 따뜻한 음색이 어우러지면서 원곡과는 또 다른 그런 매력을 보여줍니다. 이 원곡이 이별 후에 남겨진 깊은 그리움에 집중했다면 프로미스나인 버전은 그 그리움 속에서도 감정을 보다 부드럽게 좀 따뜻하게 풀어낸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곡 들어볼게요. 김민종의 하얀 그리움, 프로미스나인의 하얀 그리움.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눠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6: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달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떠난 사연들, 미련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연들 일요일에 다 털어드립니다. 읽히지 못해 한 맺힌 이야기들.

신나네요. 그동안 부른 10kg 전부 빼버릴 거예요. 건강한 중년을 응원해주세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게요. 아, 저도 춤을 추는 사람이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을 때 정신도 같이 우울해져요. 정말 신기하게도. 근데 줌바 얼마나 신납니까? 그 신나는 음악 선율에 맞춰서 내 몸을 그렇게 흔들고 땀을 흘린다는 건요. 몸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너무 좋아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신나게 이렇게 털고 있는 내 모습 정말 멋져.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뭔가 몸을 움직이면 확실히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10kg 전부 빼버릴 수 있어요. 진짜로 화이팅입니다. 아우 줌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요 금방 뺄 수 있어요. 6127님 화이팅이에요. 이상우님 비밀인데요. 와이프랑 회사를 같이 다니는데 어제 잠깐

같아요. 바로 혼나버렸네요. 제 잘못이긴 하지만 위로받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눈치를 채셨대? 이거 같이 뭔가 약간 외근 나가셨을 때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눈치를 채셨대? 아니면은 중간에 진짜 땡땡이 치고 가신 건 아닐 거잖아요. 진짜 땡땡 그냥 진짜 자리 비움하고 나가셨으면 조금 들킬만 했는데 그래도 아시죠? 요런 시간 굉장히 소중한 거. 바닷가 데이트 언제 또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중간에 평일 중간에 바닷가 나가서 데이트하는 요 시간 또 소중한 추억이잖아요. 네, 너무 잘하셨고요. 다음에는 이제 외근 나갔을 때 아무도 모르게 안 들키게 렛츠고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신보람님이 신청해 주신 최성곤의 네가 좋아 와 김현아님이 신청해 주신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짝짝짝 듣고 올게요.

기억나는 것이 저도 지금 딱히는 없지만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뭔가 약간 더위에 지쳐서 오아시스 찾듯이 카페에 들어갔다가 뭔가 약간 굉장히 축축 처진 채로 말 실수하기 딱 좋죠. 네, 더워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염영천님이요. 퀸갑이 집 방문 손잡이가 고장나서 셀프로 교체하고 있는데요. 사람 부를 걸 그랬나 봐요. 땀 삐질삐질 나고 생각보다 더 어려워요. 인생 쉬운 일이 단 하나도 없네요. 이거는 손잡이를 고치겠다고 이제 결심하신 것 자체가 대단하세요. 저는 아마 절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손잡이가 은근히 교체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딱 봐도 좀 까다롭잖아요. 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하고 나면은 뭔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해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요번에는 한번 해내 보시고 다음부터는 사람 부르는 걸로 합시다. 예, 어려우니까 또. 1821님. 저 진짜 놀 생각만 가득한가 봐요. 여름 휴가지 예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을 여행에 이어 내년 봄맞이 여행까지 오늘 전부 예약해버렸답니다. 행복하다 못해 눈물이 나요. 열심히 놀러 다녀야 하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일할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또이 휴가,

주고도 많이 남은 이 감자들 어떤 음식을 해야 빨리 먹을 수 있을까요? 와우. 글쎄요. 제가 또 요리에 약간은 그게 없어가지고. 혹시 근데 그런 거 어떠실까요? 그냥 감자를 통으로 하는 것보다 메쉬 포테이토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찧어서 하는 것들이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추천 있으세요? 피디님들이나 작가님들. 떡? 전, 감자전. 아, 감자전도 괜찮겠다. 네, 저희 피디님께서요, 감자전 추천해 주셨습니다. 뭔가 비 오는 날에, 감자전 이렇게 싹 구워가지고, 이렇게 같이 딱 먹으면 참 좋죠. 네. 감자전과 메쉬 포테이토, 이렇게 소금이랑 후추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스테이크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톤업 패드. 가비의 슈퍼라디오.
6: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가비의 스페셜 기프트들 어떤가요? 다 가져가고 싶다고요? 알겠어요. 이거 모두 드릴 테니 전부 가져가세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월요일이죠. 스트리트 연애 파이터 하는 날입니다. 솔빈님과 정영님이랑 함께 할 예정인데요. 살짝 스포 하나를 해주자면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이에요. 0906님이 신청해주신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들려드리면서 저 가비 인사할게요. 그럼 바이.

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또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대소분기점에서 안진터널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는 양평 쪽으로 선산 휴게소에서 상주터널 사이와 이후로는 감곡 일대로 정체 심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로맨틱한 게 나왔네요.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티켓이 무려 10장이 나왔습니다.
1: 네, 지금 자. 미스터 라디오를 듣는 미라클 중에 뮤지컬 티켓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들고 신청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추첨해서 뮤지컬 티켓 드리겠습니다.
0: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1: 자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이번 한 주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묘한 하신 분. 오묘한을 7번 다 하신 분들이 있을까? 있다면 7번 오묘한 하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아이스크림 선물! 더우니까.
1: 네. 그리고 오늘 콩 게시판 1등으로 들어오신 분께는요. 바로 이 선물이 갑니다. 빙수야. 컵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과연 내가 1등을 했는지, 오미안 7번을 해서 선물을 받게 되는지, 모든 확인은요. 방송이 끝나고 미라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언제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해 여러분 사랑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일요일 오후에도 미라와 함께해 주시는 미라클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0: 변준성님, 이수정님, 김민진님, 5436-4972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우리는 광고 살짝 듣고요. 짜장라면 퀴즈로 돌아옵니다.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6: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7: 테라피 김소영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자, 따라해보세요.
9: 이카운트 ERP
10: 4만원
8: 회계관리.
9: 이카운트 ERP
11: 4만원
8: 재고관리.
9: 이카운트 ERP
8: 4만원 생산관리.
9: 사업성공
11: 함께해요.
8: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2: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처음엔 이게 뭐지 싶으셨죠?
2: 분명 이상했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1: 우리는 바로 윤정수
2: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1: 일요일 깜짝 퀴즈.
2: 일요일엔 내가
1: 짜장라면 요리사. 자, 정답이 저절로 떠오르는 짜장라면 퀴즈 문제 듣고 정답 보내주시면 10분 뽑아서 짜장라면 1 플러스 1 보내드립니다. 자, 전방에 좀비 발견, 좀비 발견. 처음에 오미안을 외치고 그러다 도전을 외치고 점점 진화하고 있다. 좀비, 좀비 소리가 좀 약한데.
2: 반갑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DJ입니다. 저들은 정각 4시 0분 0초 모두 오미안을 외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 야, 오미안.
2: 제가 그렇게 만들었지요.
1: 야. 아니, 한 손에 컵빙수를 들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죠? 저들은 왜 오미안을 외치지 않는 거죠?
2: 이미 컵빙수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다른 이에게 양보하는 모습, 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단 지성입니까? 모두 제가 그렇게 설계해놨습니다.
1: 야! 야! 어머! 이쪽으로 몰려온다! 오미안을 외치는 자와 컵빙수를 손에 든 자를 구분해!
2: 네, 여러분들, 제 친구 구경환 씨가 나온 영화를 각색해봤습니다. 영화가 계속 흥행하고 있어서 축하한다고 문자라도 보내고 싶지만 번호가 없습니다. 우리 내 친구 교환아, 미라에 한번 꼭 나와주길

0: 배우 정도.
1: 사실 그게 맞죠.
0: 아는 동갑내기 배우.
1: 아는 동갑내기 배우가 맞긴 하죠.
0: 네.
1: 그렇지만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구교환 씨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0: 말 실수한 거지.
1: 실수했더라도 어차피 뱉어낸 말이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요즘 극장가 최고의 흥행작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윤정수 씨가 힌트 좀 주시죠.
0: 네, 새로운 좀비 형태가 등장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고요.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의 작품.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씨가 출연한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군살, 2번 군체.
1: 네, 문자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짜장라면 1 플러스 1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힌트곡을 좀 듣고 올게요. 현아가 부릅니다. 체인지.

0: 일요일엔 내가 짜장면 요리사.
1: 자, 첫 번째 짜장라면 퀴즈의 정답입니다. 요즘 흥행하고 있는 좀비 영화의 제목은 2번 군체입니다. 군체.
0: 여러분들은 라디오로 느끼고 있습니다.
2: 자, 뭐 하시는 거예요?
1: 퀴즈 이게. 당첨자 예. 명단은 홈페이지 성적표를 확인해 주십시오.
0: 4927님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수제버거도 먹고 공원도 산책했습니다. 다들 체력 이슈로 지쳐서 일찍 헤어졌네요. 이대로 들어가긴 아쉬워서 혼자 카페 힐링하러 가요 라고 해줬습니다. 그랬군요. 저도 제 친구 교환이를 만나서 수제버거도 먹고 공원 산책도 하고 싶네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1: 그 톱스타한테 바라는 게 맞네.
0: 그 친구는

0: 안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
1: 아니.
0: 뭔가 그런 느낌이 있죠.
1: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0: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남편이 더 실수를 하고 사는 건가?
1: 그런 거죠.
0: 예. 이유 없이 그런 건가?
1: 그런 것 같아요. 예. 남편들이 일을 많이 벌려놔요.
0: 남편이 자꾸 따라가.

0: 막 들러붙는 걸 본 것 같은데 그건 모기가 아니라 다른 건가?
1: 아니, 흰 옷에 모기가 한 마리부터도 보이는데 검은색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열 마리 붙을 수 있죠.
0: 그 한강에 엄청 많은 거 뭐예요? 러브버그.
1: 러브버그.
0: 걔네들은 흰색에 달려드나? 모기는 아니잖아. 러브버그.
1: 그렇죠. 러브버그는 네. 창문에 많이 달려들어요.
0: 예. 하여튼 네. 모기는 까만색이랍니다, 여러분.
1: 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퀴즈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자, 3154님 작년 여름 휴가엔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왔거든요. 가서는 별 반응 없으시더니 올해는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시네요.

0: 됐고요.
1: 자, 2부에서는요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시간 DJ 추천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미라클의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7823님, 낮에는 요양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요.
0: 아이고.
1: 저녁에는 학생들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0: 이야.
1: 곧 우리 학생들 시험인데 이번에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정수님, 창희님, 된다 된다 기를 넣어주세요. 시험 앞두고 수업이 많은데 힘차게 기 넣어주시면 기운내서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7823님 됩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자, 미스라디오를 쭉 들어주시면 충분히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0: 대단하시네요. 예. 낮에는 요양원에서 일하시고 저녁엔 또 학생들 가르치시고. 아,
1: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0: 피곤하시겠네요.
1: 예. 예. 힘내시고요. 예.
0: 성적이 오르면 좋은데 꼭 뭐 선생님 탓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또 얼만큼 해내느냐도 중요하고.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한 게 네. 선생 탓인가 하면 아닙니다. 저 자체가 공부를 안 하려고 했어요.
1: 그렇죠.
0: 남창희 씨는 학교 다닐 때
1: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0: 선생님 탓입니까?
1: 선생님 탓은
0: 남창희 씨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게 선생님 탓입니까?
1: 잠시만, 엉망진창이라뇨.
0: 조금 별로인 게 선생님 탓입니까?
1: 잠시만, 별로라뇨. 저는 제 인생을 사랑합니다.
0: 알았어요. 잘 자, 살아요 그럼.
1: 자, 그래 잘 살겠습니다.
0: 네네.
1: 저는 잘 살 거고요. 윤정수 씨, 네. 어떤 노래를 또 준비하셨나요?
0: 제가 지난주부터 그 가수들의 인트로 네. 앞부분에 그 앨범의 앞부분을 들으면서 쉬운 영어가 나와서 좋고 옛날에는 네. 좀 알아듣기 쉬운 그러다가 이제 인트로를 듣는 그 앨범의 이제 컨셉이죠.
1: 네. 네,
0: 느끼게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주 즐겨 들었던 인트로 중에
1: 네.
0: 영어도 되게 쉬운 REF의 노래를
1: 들었습니다.
0: REF 앨범 중에 첫 앨범인데 지금 인트로가 아마 흘러나고 있을 겁니다. REF의 그 1집일 겁니다 아마. REF의 약자가 뭔지 아십니까?
1: 알죠.
0: 뭡니까?
1: 예?
0: 뭡니까?
1: REF가
0: 리얼
1: 리얼?
0: 네.
1: 리얼 이펙트.
0: 네.
1: F?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신탄진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는 양평 쪽으로 감곡 부근 1차로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가 나면서 2일대 7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이후 월드컵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0: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일요일 3부가 시작했습니다.
1: 네, 3부 첫 곡으로 우리는 네.
0: 지누션.
1: 지누션의 How Deep Is Your Love.
0: 지누션.
1: 예. 네. 자, 저희는 광고 살짝 듣고요. 썬데이 쇼미더뮤직으로 돌아옵니다.

0: 자, 썬데이 쇼미더 뮤직 화요일 코너 쇼미더 뮤직으로 보내주신 여러분의 신청곡 많이 쌓여있어요. 저희가 많이 떠들기 때문이죠. 이 노래 더 들려드리는데요. 저희 쇼미더 뮤직의 주제 감정이 들어간 노래였습니다.
1: 부끄러워요.
0: 네,
1: 감정이 들어간 노래입니다.
0: 네, 우리나라 말에는 감정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정말 많은데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0: 형님, 우리 아들들, 어? 엄마 힘들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하길 바란다. 알았지?
1: 자, 남철 씨 뭐 아주 그냥 군기가 바짝 들어있네요.
0: 우리 아들들이 잘해야 돼요. 네. 6004님 크라잉넛에 말달리자 신청합니다. 누가 말을 안 들어줘서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저 대신에 화내줘서 스트레스 받을 때 듣기 딱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또 예? 우리 6004님
1: 누가 말을 안 들어줘서 화가 좀 나신 것 같아. 저 대신 화내줘서 스트레스 받을 때 듣기 딱입니다.
0: 이 노래가 뭐 근데 여기는 사실 말을 안 들어준다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을 좀 이렇게 막는 노래인데 입을 예 입을 다물어 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윤정 씨 요즘에 스트레스 없으세요?
1: 스트레스요.
0: 네.
1: 뭐가 스트레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1: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0: 없군요.
1: 예,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0: 화를 최대한 감추는 거죠.
1: 네. 예. 계속해서 또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진짜 멋진 우리 성장캐 윤정수 씨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클들에게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0: 자, 여러분, 화날 일이 세상에 많습니다.
1: 네.
0: 예. 근데 화난다고 화를 다 내면
1: 안 돼요.
0: 내 자신만 힘들어져요.
1: 그래, 맞아요. 예,
0: 그렇기 때문에
1: 예.
0: 보통 분들은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에일리의 손대지마 그리고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까지 두 곡 함께 듣고 우리는 4부로 돌아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보고 싶은 얼굴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일요일 4부가 시작됐고요. 선데이 쇼미더 뮤직, 감정이 들어간 노래. 자, 신청곡이 소개되신 분들은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3: 좋습니다. 자, 4부의 첫 번째 신청곡은 익명 TJ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신청합니다. 주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이 자주 생기는데요. 그럴 때마다 서운하기도 하고 유독 쓸쓸함을 느끼게 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2: 네.
3: 그렇군요. 맞아요. 아, 진짜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제가 떠나가거나 제 주변에 누군가가 떠나간다 생각하면 아, 그 공허함, 그 마음의 어떤 헛헛함 이런 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2: 떠나간다는 것의 그 표현이 두 가지예요.
3: 네.
2: 근데 사실은 안 좋아서 떠나는 게 더 속상해요. 안 좋아져서 사이가 멀어져서 떠나는
3: 네네.
2: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세상과 이별하는 거. 두 가지 어떤 네네. 그 중의적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렇게 떠나면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3: 네네.
2: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 떠남은 속만 상하고 오히려 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3: 어허.
2: 그런 게 있어요.
3: 그렇군요.
2: 그래서 하여튼 네, 관계가 되게 깔끔한 게 네. 좋아요.
3: 아,
2: 네.
3: 예, 그렇습니다.
2: 남창희 씨도 언젠간
3: 네.
2: 저를 떠나갈 겁니다.
3: 네.

0: KBS 쿨 FM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썬데이 쇼미더 뮤직 감정이 들어간 노래 네. 여러분들의 신청곡 듣고 있는데요.
1: 자 3120님께서 이승환 강수지의 그들이 사랑하기까지 신청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연인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노래예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아 그래 사랑에 빠지는 연인들의 감정

0: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낮이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이자 유엔이 정한 세계 요가의 날이었던 오늘. 요가 동작 중에 코브라 자세를 아실까요?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다음

0: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일요일 1부 박지영 씨. 제가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거든요. 치킨이나 피자 배달에 따라오는 탄산음료가 냉장고에 가득했어요. 오늘 새 음료 13병을 아파트 공용 공간에 두고 무료 나눔이라고 써서 뒀어요. 혹시나 해서 우리 집 동호수도 적어 놓았고요. 근데 외출하고 집에 와보니 음료 값이라며 과자 한 봉지, 사과 한 개, 토마토 세 개, 두유 한 병까지 선물이 가득했어요. 저 너무 기분 좋아서 또 무료로 나눌 거 없나 찾고 있어요. 흐흐. 와, 정말 이런 물물교환은 괜찮은데요? 탄산음료를 드시지 않는 분이 계시죠. 아, 제 주변엔 없어서요. 제 주변엔 다들 먹는 사람들 뿐이어서

그렇다고 매번 들어주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건 현정 씨는 결혼하지 않은 거죠. 지금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와, 그럼 진짜 그 언니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죠. 결혼한 사람끼리 그런 하소연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후배, 동생이라면 진짜 한 시간씩은 너무한 겁니다.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피하세요. 예를 들어 전화가 세 번 걸려오면 그중 한 번만 내 컨디션 좋을 때 받으시고요. 왜 안 받았냐고 하면 전화 온 줄 몰랐어 언니. 언제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의 연기력. 요거 추천해드립니다. 뷰티 상품권 김현정 씨께 보낼게요. 코나 마녀 여행을 떠나다. 카더가든 로맨틱 선데이.

0: 16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2: 격리나라.
3: 사람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4: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5: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4: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5: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3: 사면이 즐거운 산으로 가자.
6: 차돌박이는 구워 먹어도 맛있고.
7: 네, 우리가 먼저 막 시키시면 안 돼요. 진짜. 그 선배님 뭐 육회도 하나 시킬까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차돌박이 쪽에 동공을 향하고만 있어요. 제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선배님 콜라 마셔도 됩니까? 그럼 이제 귀여워 보이죠. 처럼 이렇게 회사 생활을 제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DJ는 이 세상에

독보적인 음색, 아름다운 화음으로 2000년대 R&B 발라드 음악 전성기를 열었던 두 남자. 그 영혼 충만한 목소리를 감상해 보실까요? 음악이 켜지는 시간 지금은 6시 30분입니다. 나얼, 윤건, R&B 듀오, 브라운 아이즈. 전설의 시작을 알린 1집 브라운 아이즈를 꺼내봤어요. 먼저 벌써 1년 브라운 아이즈.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양.

0: 수강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청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

0: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사랑하기 좋은 날, 거미예요. 미안해요.

0: 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둔내터널 일대를 시작으로 경기권에 진입해서는 여주휴게소에서 이천 사이와 양재에서 양재터널 부근, 더 가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 횡성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종에서 월문 3터널 사이와 이후로는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 사이로 모두 20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일축 부근과 더 가서는 남이천에서 모가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로는 광주분기점 부근에서 1, 2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는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 사이와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1: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 아울렛.
6: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7: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8: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가 부족하거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한예슬 그댄 달라요. 이 곡으로 일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곽현주 씨, 남들은 여름 휴가 준비하는 이 시기에 저는 이미 내년 벚꽃 구경 기획하고 있답니다. 여자 4명이서 비행기 타고 가서 벚꽃 보고 오려고요. 큰돈 썼습니다.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냐고요? 흐흐, 집콕이에요. 뭐죠? 아, 이럴 수 있죠. 왜냐면,

0: 나
1: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알렉스, 아이처럼 신청합니다. 네, 준비해 둘게요, 류정근 씨. 3884. 어제 가족들 모여서 밥 먹는데 제가 선물로 복권 한 장씩 돌렸어요. 즉석에서 다 같이 결과 확인해 보니 막내 동생 3등에 당첨. 그 복권이 내 복권이었어야 했는데. 나윤권, 나였으면. 두 곡 들을게요.

0: 아이스크림.
1: 9192 여행 다녀왔더니 왠지 기분이 허합니다. 매일이 여행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0: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1: Yes, I will.
2: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Moon, river,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

이재훈 브라운 아이드 걸스 오아시스 시아 스테이였어요. 3160 누나 충남 보령시에 있는 원산도에서 사랑하기 좋은 날 듣고 있어요. 멀리 떠나와서 생각나는 노래 김현철 조지의 드라이브 신청합니다. 9484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습니다. 주변에선 잘 어울린다고들 하는데 저는 아직 어색하네요. 그래도 목덜미는 시원해서 좋아요. 박문치, 강원우, 그의 이야기

또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집합합니다. 이후로는 월문 3터널 부근까지 더디게 지나고 더 가서도 덕소 3패부터 강일 사이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용인휴게소에서 용인나들목 사이로 정체고요. 신갈분기점 부근에서는 5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사이로 7km 구간에서 정체 남아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내일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원금 손실.

막 부대찌개를 시켰어요. 햄 많이 넣고 막 그런 거. 근데 여기는 햄이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이 한마디에 다른 집에 햄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칭찬을 우리가 하루하루 더 재밌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1641님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이벤트 좀 해주세요. 마음 걸리실 때는. 7917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물건은 바로 자동차인데요. 사고가 나서 범퍼가 찌그러지는 바람에 카센터에 맡기게 됐어요. 큰 사고는 아니라서 다행했지만 좀 속상하네요. 차로 이동하다가 걸어 다니니까 좀 불편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주변 풍경을 둘러보게 돼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마음이 진짜 찢어지셨겠다. 자동차 아끼시는 분들은 안에서 음식도 못 먹게 하잖아요. 친구 막 차 타면 내 차에선 과자 못 먹어. 아니 휴게소에서도 멈춰서 다 먹고 들어갑니다.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크게 안 다치셨다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카센터에서 말끔하게 수리 다 돼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양현진님, 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이 있었는데요. 요즘 일 때문에 야근이 잦아서 남편 얼굴도 겨우 봤네요. 삼형제 중 쌍둥이들은 고3이라 입시도 신경 써야

해주셨는데요. 진짜 사랑 가득이다. 저희 엄마도 감자, 고구마, 양파 이런 거 엄청 많이 주거든요. 그게 또 있으면 되게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기가 좋아요. 미숙님께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주말에만 여는 볼륨 다이닝. 맛있는 음식과 곁들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먹고 싶은 음식도 알려주시면 최대한 비슷한 음식으로 선물 보내드립니다. 노래 들을게요. 아이들의 모노.

더워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용 자전거를 이용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 있죠. 지하철역 출구 앞에 왜 자전거들이 모여 있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15분이면 사실 긴 거리는 아닌데 정신없이 막 출근할 때 막 이럴 때는 타는 게 좋죠, 자전거. 저도 그 테니스 갈 때 자전거

탄다 했잖아요. 공용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최근에는 그냥 개인 자전거로 바꿨어요. 그래서 핸드폰 거치대까지 이렇게 놔가지고 노래 들으면서 거기를 막 달려가는데 되게 힐링되더라고요. 피곤하면서도 힐링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3995님,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 메뉴로 콩국수를 파는 식당이 많아졌잖아요. 사실 저는 여름에도 국수를 먹으러 가면 콩국수가 아닌 뜨끈한 팥칼국수를 먹어요.

보내주셨는데 진짜 더운 날씨에도 잘 드신다 팥칼국수. 저는 진짜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여름에는 무조건 시원한 국수 먹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뭐다 개취니까 뭐 인정해드립니다. 도영의 Like a Star 이 노래 듣고요. 입으로 돌아올게요.

0: 우리는 바로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여러분, 간절히 비를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비, 내 말은 우리의 일상을 촉촉히 적셔줄 그 비. 그 비는 바로 저 개비예요.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슈퍼라디오 KBS 쿨 FM에 가비거리 내려와. Let's go.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거야? 지금 다 떨궜거든요. 잠시만요. 포카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많이 신경을 썼다, 그만큼. 그 포카 찍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포즈와 그런 각도에서 찍는 거를 생각하면서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찍은 티가 납니다. 오픈 더 레코드 오늘은

피 같은데 비상금 울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조용하니까 뭐 하나 하고 들어오셨다가 딱 걸리셨네요. 근데 너무 잘하셨다. 왜냐면 이럴 때 너무 당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4931님은 티 안 나게 생활비 못해. 멋있어 멋있어. 2058님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고 있어요. 평일에는 출근해야 하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3개월간 실습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실습 가

모르겠네요. 4709님, 너무 축하드려요. 몸 관리 잘하시고요. 순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덕희님, 시골에 계신 부모님 댁 옥상은 별을 구경하기 좋은데요. 오랜만에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옥상에 텐트를 쳐놓고 별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가족들과 도란도란 함께하는 시간 참 평화롭고 행복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도 별 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별 잘 보이는 곳 가고 싶어요. 진짜. 요즘은 별이 잘 보여도 한 10개 이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또렷한 애들이. 근데 이게 자세히 또 보다 보면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시골 갈 때 이렇게 별 보러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3521님은요. 정디, 저희 아파트 화단에 수국이 예쁘게 피었어요. 같은 아파트 주민인 어르신이 날이 뜨거워도 매일 꽃밭을 가꾸는데요. 정성과 사랑으로 가꾸니까 더 예쁘게 피는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에 마트에서 산 참외 몇 개 나눠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요즘 수국철이죠. 수국 진짜 많잖아요. 저도 이제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길에 수국들이 있어가지고 보는데 색깔별로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핑크, 화이트, 보라색, 하늘색 되게 많아요.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뾰로로로로.
6: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7: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8: Yes, I will.
9: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에 이어서 DJ Dio 씨의 여름 이야기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플레이 키오스크, 여름이라는 주제로 사연 만나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같은 노래를 신청해 주신 두 분의 사연인데요. 먼저 빨간맛님. 저는 여름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끈질기게 괴롭히는 모기도 많고 뜨거운 열대야로 잠 못 드니까요. 여름을 기다리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수박입니다. 맛있는 수박이 제철인 계절이잖아요. 올해도 맛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노래 신청할게요. 10cm의 방에 모기가 있어. 여자친구의 열대야. 아, 근데 같은 노래 두 곡이나 신청해 주신 분이 너무 있는 게 신기하다, 그쵸? 저도 모기 너무 싫어요. 최근에 이제 모기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벌써 힘들더라고요. 이젠 네가 싫어님은 여름방학이 사라진 시점부터 여름이 싫어진 사람입니다. 더워도 방학이 있어서 버텼는데 어른은 방학이 없잖아요. 매년 역대급 더위를 경신하며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더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더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2: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습니다. 플레이 키오스크 함께하고 있고요. 여름이라는 주제에 어떤 사연과 노래를 담아주셨는지 주문 내역도 볼게요. 하와이안 커플님, 여름이면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워터파크에 가서 놀던 게 생각나네요.

방금 들으신 곡은 레드벨벳의 다시 여름, 사니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이었습니다. 플레이 키오스크 주제에 맞는 노래를 세 곡까지 담아서 주문하시면 그 중에 한 곡은 무조건 틀어드려요. 스카이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현주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0: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

있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또 저의 또 2시간 동안 이렇게 목소리 들으면서 같이 보내는 것도 좋지만, 제가 2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지, 또 꼼지락꼼지락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또 봐주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항상 또 2시간 하면서 편하긴 하지만 또 긴장 상태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사유고님, 뭐 즐기는 방법 많으니까 또 신박하게 즐기는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유스피어 위킷 게임에 이어서 스테이시의 툴럽 듣고, 한해 만에 오늘도 세 건의 결제가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정한의 이사로 돌아올게요.

괜찮아봄님만 조금 조심하시면은 아무도 모르게 150만 원을 스스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의 비밀로 하자고요. 저는 만에 말하지 마세요.

FX 핫서머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나형준님, 봄타나봄님, 김윤정님 사연에 한 해 만에 결제해드렸는데요. 우리 원룸 자취생인 김윤정님 에어컨 청소 사연에 제가 좀 결제 내려드리면서도 마음으로 사실 이게 또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저 이번에 청소했는데 그 안방하고 이제 거실 거 같이 하니까 한 16만 원 정도 나왔나? 이렇게 또 2만 원 좀 깎아주셔가지고 16만 원으로 했었는데 아 이게 사실 당연히 좀 청소해야 깨끗하지만 괜히 좀 아까운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또 모르는 새 내 기관지가 또 더럽혀지고 망가진다고 생각하면은 가슴 아프잖아요. 이유 없이 감기 걸리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정님께는 이렇게 좀 에어컨 청소 추천을 드렸습니다. 좀 서치 잘 하셔가지고 싸고 잘하는 업체 좀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해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 해 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들어보는 키라뮤직 페어링 이어갈게요.

0: Wait, hold up, stop.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저기요, 김치찜처럼 달큰한 사연에 어울리는 샴페인 같은 선곡 주문할게요. 일요일 한정 오픈하는 이곳은 키라 뮤직 페어링.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리스펙하는 김치, 그 중에서도 고기까지 야무지게 들어간 김치찜 앤 샴페인 페어링 해봤습니다. 저는 원래 또 김치찜에 와인 곁들이는 거 좋아하는 편이고, 제가 또 두 달 전쯤에 와인 조만에 제 너튜브에서도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샴페인은 웬만하면 한식이랑 다 잘 어울려가지고 좀 반칙이긴 하나, 김치의 이런 시큼함, 약간의 매운맛, 그리고 고기의 이런 좀 묵직함까지 다 이렇게 좀 감쌀 수 있는 게 샴페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샴페인이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샴페인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또 스페인 스파클링 와인인 까바 같은, 그리고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인 뭐 스푸만테 같은 이런 스파클링 와인과 곁들여도 김치찜은 참 맛이 있습니다. 그런 거 추천 같이 드리면서 내일 저녁 메뉴로 김치찜 어떠신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 직접 매칭하는 키라뮤직 페어링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선물로 김치 고로케 쿠폰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뭐 또 그 무리를 향해서 막 갑자기 막 일가를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뭔가 너무 나서가지고 또 해결하기 부담스럽긴 하니까 그 상사 중에 한 명이 좀 진짜 싫어하시는 분한테만이라도 이게 직접 좀 말하는 게 좀 어렵다면은 좀 텍스트로라도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회사를 좀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무튼 우리 세희님 화이팅 하시고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여쭤보시길 바랄게요. 8585님, 요즘 날이 너무 더운데 저희 집은 에어컨 안 켜고 선풍기만 돌리고 있어요. 저는 에어컨을 켜면 재채기가 나와서 불

참 그쵸. 한 해의 반이 또 벌써 지나갔고 이제 8월 휴직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게 투성이에요. 한 키라 100일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제 다이어트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런 가운데 정인님 뭐 일단 육아휴직 소중한 시간이니까 최대한 이렇게 좀 휴식하시면서 컨디션 잘 끌어올리시길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푹좀 휴식 취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민트쟁이님이 신청하신 보아 넘버원, 어정이님의 신청곡 god 하늘색 풍선.

저 일 끝나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히든싱어 터틀맨 편 봤어요. 울면서 러닝머신 탔는데 완전 사연 있는 사람 됐네요. 비행기 한문추 버전으로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아, 뭔가 좀 감동에 눈물을 흘리신 것 같은데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진짜 뭔가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0: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사연과 신청곡을 페어링하는 시간 키라뮤직 페어링 소개된 분들께 김치 고로케 쿠폰 드립니다. 8366님 피스타치오가 계속 인기길래

한해의 키스더라디오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퀸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1: 일요일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키라뮤직 페어링 함께하고 있고요. 전유빈님, 학생 때부터 밴드 음악을 좋아해서 베이스를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거나 돈이 없어서 못 배웠어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반인 지금 드디어 학원 등록을 했습니다. 완전 떨리고 긴장되는데 저 잘할 수 있겠죠. 베이스가 잘 들리는 밴드 노래 드래곤 포니의 꼬리를 먹는 뱀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 우리 유빈님이 멋쟁이시네. 또 이게 밴드 음악, 그리고 밴드 음악 안에서 이 베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좀 뭔가 멋있다? 멋쟁이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기타처럼 엄청 화려하거나 보컬처럼 앞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비명진님, 음식 감수성 뛰어난 하느님 도와주세요. 메이플 시럽이 한 200ml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노래는 박지윤, 바래진 기억에 신청해요 라고 하셨고요. 메이플 시럽, 뭐 일단 기본적으로 좀 클래식하게는 뭐 이런 프렌치 토스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팬케이크 같은데 많이들 뿌려 먹지 않습니까? 뭐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좀 약간 그 미국식으로 그 뭐 팬케이크 뭐 이런 것도 해 드시면은 왜 베이컨 같은 거 구워가지고 그 메이플 시럽 뿌려 먹으면 단짠단짠으로 엄청 맛있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또 전 그 요거트 집 사장님으로서 그 그릭 요거트 같은데 뿌려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그래놀라하고 같이 해가지고 뿌려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좀 슬퍼지는데 아무튼 뭐 응용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지. 9444님 김치전에 캔 옥수수 넣어서 부쳐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아시나요?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노래는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싶어져요. 듣고 싶어져요가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져요 때문에 듣고 싶어져요 라고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0: 밤 10시 한해 키스터 라디오
1: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0304님 며칠 전부터 단발로 자를까 말까 고민 중인데요. 거울 볼 때마다 이번에 진짜 잘라볼까 싶다가도 괜히 후회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망하면 몇 달은 우울할 것 같고 제 알고리즘은 온통 단발머리 영상이고 샴디는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 생기면 바로바로 반영하나요? 라고 하셨고요. 아 여름이니까 이제 단발머리 땡길 때죠 여성분들. 근데 대충 이렇게 좀 가리고 보는 거하고 이게 자르고 보는 거하고 느낌이 아예 다른가? 아 그래서 힘들겠구나. 진짜 망하면은 몇 달 우울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AI로 요새 그 단발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봐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좀 활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헤어스타일 변화에 조금 보수적인 편이라 그리고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길러본 적도 없어요. 그 어느 정도 이상 길러본 적도 없고 염색도 안 한 지 거의 뭐 한 10년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좀 무딘 편인데 또 이렇게 헤어스타일에 좀 기분도 확확 바뀌고 좀 변화하고 싶으신 분들 너무 또 이해가 됩니다. 우리 또 거울에서 우리 모습에서 가장 또 잘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또 과감하게 도전해보시는 것도 일단 AI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럼 CN 블루 싹둑 듣고 올게요.

시앤블루 싹둑에 이어서 엠플라잉 파이어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NSG님, 샴디, 저 위로가 필요해요. 잇몸도 붓고 볼도 붓고 끙끙 앓다가 치과 갔는데 마취 주사는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그리고 마취가 깨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볼을 감싸

0: Fly to the Sky, Sea of Love 듣고 왔고요. 오늘은 정혜선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독도 가시는군요. 아, 부럽습니다. 제가 그 독도 그리고 울릉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엄청 좀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또 시간을 빼서 2박 3일 동안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 진짜 좋은 풍경, 또 소중한 경험들 좀 하고 오시길 바라겠고 날씨가 진짜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그 이렇게 한정된 시간이니까 좋은 날씨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제가 따개비 칼국수 추천드렸는데 뭐 다른 뭐 해산물들 뭐 그런 것들도 좋지만 또 독도 울릉도 이쪽에 뭐 따개비 이런 거 유명하다고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간 김에 또 먹으면은 기억이 더 남지 않을까, 그리고 그쪽 독도 울릉도 쪽에 따개비의 맛은 어떤가 한번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추천해드렸고, 아 뭐 걱정 되시겠지만 걱정 조금 없애시고 좋은 날씨 좋은 상황 펼쳐질 거라고 긍정적이게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의 맛 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의 키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콘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쓰

스테이션 X. 지금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저는 푸른 밤하늘을 건너온 DJ 제니크입니다. 1년 중 아직 가장 길고 해가 가장 오래 우리 곁을 머무는 날, 초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오늘은 바로 하지입니다. 하지의 스테이션 X, 바로 상큼하게 시작할게요.

하지의 그 길었던 해가 완전히 저물고 찾아온 여름밤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노래 골라봤어요. 샘 김에 그 여름밤 들려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또 여러분과 주파수를 맞출게요. 우리는 내일 더 나아질 거예요.

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일요일 오후 4-5시쯤부터 이러는 분들이 꽤 많다네요. TV로 OTT 켜놓고 컴퓨터로 게임하면서 폰으로는 영상 보고 동시에 치킨 먹고 과자 먹다가 갑자기 죄책감이 들어서 스쿼트 5개쯤 하다가 다시 맥주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영상 보고 쇼핑하면서 남은 주말 야무지게 쓰기. 여러분도 오늘 예정되어 있으시죠? 일요일에 벼락치기 놀기, 이때 주로 뭐 하면서 놀고 계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합니다.

0: 교육의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소리질러!

전 좀 더 길었거든요. 힘내야지. 어떡해. 나만 갈 수 없잖아. 너도 가야지. 그래요. 저도 이 그 군 안에 있을 시절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물론 아깝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꼭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또 나 김태형이 개인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나의 시간을 내가 공부를 하거나 뭐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시간을 버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피하지 못할 거라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막 안에서 시험 공부해서 시험 잘본 친구도 있고, 뭐 단어를 외운다거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친구들도 꽤 많았거든요. 우리 6845번님께서도 그래요. 힘내. 형이 나중에 만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저 그래서 가끔씩 밥 먹으러 갈때 이제 군인 친구분들 계시면 밥 사줍니다. 네, 사줘야 돼. 난왜안 사줬어요, 여러분? 나 때도 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군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이경님께서 가요광장 선물 소개할 때 배경음악으로 위너의 럼미럼미 깔리잖아요. 왕곡으로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올게요. 이경님께서 신청하신 위너의 Love Me, Love Me, 그리고 효린의 바다 보러 갈래.

0: 맛집 웨이팅을 하면서 아 지친다.
1: 아, 왜 이렇게 더워?
0: 아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 근데 밥이 맛있으면 좋다. 이게 여행이지. 그러다가 이동하는 게 고될 때는 아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하지? 그러다 멋진 풍경을 보면 아 역시 여행이 좋다. 오늘은 여행의 마지막 날. 체력은 0에 가까운데 200을 즐겨야 한다는 부담감에 무리를 했더니 요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그냥 회사 가고 싶다. 노는 것도 못 해먹겠어. 그리고 지금은 빨리 집에 가서 에어컨 틀고 그 밑에서 수박을 먹을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게 여행보다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월요일엔 출근하면 놀 때가 좋았지 라고 생각하겠죠.

주말에 소개하는 새로 나온 에세이 이어서 폴킴의 휴가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쓰고 부를 때만 해도 아 막 휴가 가고 싶다 막 그냥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아 나도 뭔가 그 여행지 가서 뭔가 수영도 하고 햇볕 쬐면서 칵테일도 마시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싶었는데 정말 내 집에서 나가기도 귀찮아 죽겠어요. 너무 피곤해. 아니 그러니까 나를 거기로 순간 이동시켜주지 않는 이상 그냥 가는 거랑 오는 게 너무 피곤해요. 요즘 여행지 보면 진짜 막 경유해서 가야 되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이었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지만 그래도 이렇게 갔다 와야지 안 그러면 억울해서 일 못할 것 같아요. 왜 중간중간에 막 쇼핑 같은 것도 하잖아요. 나를 위한 보상 같은 거. 그런 것도 어쨌든 활력이 되기도 하고 뭐 하다못해 후회를 할지언정 그래 그때 내가 그렇게 돈 썼으니까 일해야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번 달에는 회사 그만 못 두겠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휴가 가는 거 좋아하세요? 간다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신지 알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지는 새로 나온 에세이. 대단한 사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 시간에 소개하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스터디 카페에서 수학 공식 배움에 받은 스트레스 폴폴, 야근에 특근에 집안일까지 가득 쌓인 피로감도 폴폴, 마음에 쌓인 먼지들 여기서 날려버리세요. 먼지 폴폴 털고 가요. 김남미님께서 얼마 전 승진식이었어요. 다른 동

우리 1년 동안 너 나 승진 안 시켜줬어? 너 이거 후회한 거야? 라는 거 제대로 보여주자고요. 우리 김남희님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7386님 골칫거리였던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얼마 후 그 종목을 다시 보니 힘차게 우상향하고 있네요. 주식이란 왜 항상 제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걸까요? 언젠간 저의 주식도 하늘 높이 폴폴 올라가는 날이 오겠죠? 7386님 주식 팔기 전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그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그럼 저는 그날 팔아볼게요. 대신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박종재님께서 건강검진에서 혈당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가 군것질을 금지했는데 도저히 참지 못하고 몰래 과자랑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완전 범죄일 줄 알았는데 아내가 맛있었니? 맛있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제 입가에 초콜릿이 묻어있었답니다. 달콤한 군것질의 흔적과 아내의 잔소리 가광에 펄펄 털어놓고 갑니다. 그래요, 우리 군것질 먹었으니까 잔소리 들으면서 혈당 내리는 스트레스가 오르면 혈당이 좀 내려가려나? 아 모르겠네요. 과자 먹기 전에 달걀 같은 거 하나 먹고 그나마 드시면 조금 덜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먹는 게 좋겠죠? 덴탈 케어 세트 보내드릴게요. 먼지 폴폴 털고 가요. 한 주간 쌓인 스트레스, 은근히 불편했던 일, 또 묘하게 자꾸 생각나는 누군가의 말까지 이곳에 전부 털어놓고 가주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 언제든지 참여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또 이런 거 해줘야죠. 아이유 수롱의 잔소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구사구님께서 퇴사하고 이직 준비하고 있는 30대 취준생이에요. 요즘 취업시장이 좋지 않아서 서류 합격도 쉽지 않네요. 가강 들으며 카페로 자소서 쓰러 가고 있어요. 응원 부탁드려요.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 신청합니다. 정말 요즘 이 취업에 관련된 얘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는데 또 제가 저의 동기들이 취업하던 시기랑은 또 전혀 또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야기가. 힘내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노래 두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0547님의 신청곡 한루로의 00 그리고 0949님의 신청곡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요 곡을 추천해볼게요. 에이핑크의 노노노. 아, 제가 또 사연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또 해외 스케줄을 하는데 그 잠깐 이렇게 시간이 나서 걷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에이핑크 분들을 만난 거예요. 에이핑크 분들을 만났는데 저는 선뜻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분들은 저랑 마주친 거를 뭐 아시면서 모른 척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저의 얼굴의 상태가 노노노 좋지 않았어요. 제가 인사를 해도 못 알아보셨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만은 이렇게 너무 속으로 노래를

0: 서울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3, 4부는 여러분이 손들고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주말 핸즈업 함께할 거예요. 지금 듣고 싶은 노래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짤랑짤랑 으쓱으쓱, 오 귀여운데? 짤랑짤랑 으쓱으쓱 님의 신청곡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UV의 쿨하지 못해 미안해.
2: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헤어져놓고 더럽게 달라붙어서 너무 미안해.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폴킴의 가요광장 7731님의 신청곡 정세훈의 오렌지 블루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손들고 외쳐주신 한 줄 사연과 신청곡 함께 들을 준비 되셨나요? 광고 듣고 주말 핸즈업 시작할게요. 쇼리 실라!

0: 폴킴의 가요광장.
1: 드라이브 즐기고 계신 분들, 집에서 뒹굴뒹굴 쉬고 계신 분들, 카페에서 음료 만들고 있는 알바생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들 뭐 하면서 듣고 계세요? 듣고 싶은 노래 함께 손 번쩍 들고 외쳐주세요. 주말 Hands up! 주말 Hands up! 여러분의 한 줄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줍니다. 사연 길지 않아도 돼요. 주말에도 출근했어요. 공부하다 잠깐 도망 나왔어요.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얹어서 보내주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또 그리고 중간중간 핸섭 퀴즈 준비되어 있거든요. 생각보다 아주 많이 쉬운 문제들이니까요. 정답 보내시고 선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5874님께서 저는 아현초등학교 6학년 김하영이고 밴드부입니다. 다음에 폴킴 삼촌의 커피 한잔 할래요를 연주해보려고요. 신청곡은 뉴진스의 슈퍼샤이입니다. 우리 하영이가 삼촌 노래 불러주는구나. 너무 귀엽다. 그 하영 양이 불러주는 커피 한잔 할래요 너무 들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영상이라도 있으면은 뭐 링크 같은 거라도 보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말 핸즈업 아현초 6학년 김하영 친구의 신청곡

신은주님께서 폴킴님 목소리 들으며 고소한 콩국수 먹고 있어요. 시원하게 이 노래 듣고 싶네요.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 콩국수는 절반은 소금 절반은 설탕인 거 아시죠? 두 맛 다 챙겨 드세요.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께 블루투스 이어폰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2630님의 신청곡 정은지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올게요.

정은지의 날개로 떠나는 여행, 그리고 DJ DOC의 여름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핸즈업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정은지의 날개로 떠나는 여행, 이 노래의 원곡자를 맞추는 문제였는데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사연과 신청곡 이어서 들려드리는 주말 핸즈업.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또 4부에도 핸즈업 퀴즈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쉬운 문제들로 준비했으니까 꼭 맞추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정귀나님께서 대구 수목원으로 수국 구경하러 왔습니다. 활짝 핀 수국을 보며 예쁘다고 혼자 중얼거렸는데 남편이 당신도 예뻐 예쁘다 라고 해주네요. 지수의 꽃 신청합니다. 어 남편분 뭐야 바라는 거 있으신가 보다. 사고 싶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뭐 비상금 숨겨놓은 거 약간 뜨끔하셨나? 네, 당신도 예뻐가 아니고 당신이 더 예뻐 이렇게 해줘야죠. 네. 이런 거 약간 느끼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알죠? 또 안 그러면 민망하니까. 주말 핸즈업 정기나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가 볼게요. 어 근데 우리 이름이 우리 피디님이랑 이름 비슷한데요? 약간 이름 바꿔서 스스로 지금 보낸 거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지수의 꽃 들어볼게요.

4520님 남편과 양평에 왔어요. 바람길 느끼며 이 노래 듣고 싶어요. 21의 내가 제일 잘나가.

이동아님께서 시험 기간인 고등학생 딸이랑 도서관에 왔어요. 열공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 신청합니다. NRG의 할 수 있어. 과연 고등학생 딸이 이 노래를 알까요?

0356님께서 폴킴님의 음악을 들으며 가수의 꿈을 키워온 저희 아들이 아이돌로 데뷔했어요. 오, 유어제 준성입니다.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유어제 러쉬 러쉬 신청합니다. 이거 정말인가요? 우리 유어제

노래 SG 워너비가 부른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룰루랄라, 2번 라라라, 3번 흥얼흥얼, 4번 폴짝폴짝. 5분 추첨해서 블루투스 이어폰 드릴게요. 정답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SG 워너비 라라라 듣고 왔습니다. 핸즈업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방금 듣고 온 SG 워너비의 노래 제목을 맞추는 퀴즈였죠. 자, 제가 읽으면서도 약간 너무 신나게 읽다 보니까 좀 헷갈릴

이 튼튼 시럽.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일요일에 함께한 폴킴의 가을광장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가광 초대석 너를 만나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컴백한 그룹 미아오와 함께합니다. 핸즈업! 미아오 약간 주말에 한번 나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어둘 거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오늘 끝곡으로 5913

세계 요가의 날이었던 오늘, 요가 동작 중에 코브라 자세를 아실까요?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다음 손바닥을 가슴 옆 바닥에 둡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마치 뱀이 고개를 들듯이 가슴을 활짝 펴는 자세죠. 굳어있던 등과 허리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만으로 몸이 한결 시원해질 것 같죠? 잔뜩 웅크렸던 몸과 마음도 한번 쭉 펴고 휴일 저녁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보내시기를. 어서 오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Come to me, 밀크였어요. 6월 21일 일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첫 곡이요. 밀크라고 하면 낯설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서현진 씨, 배우 서현진 씨가 있었던 팀이 밀크였습니다. 코브라 자세 한 번쯤 해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있다에 한 표. 계신다에 한 표입니다. 당장 엎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이렇게 책상이든 식탁이든 가볍게 한번 짚어보세요.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앞으로 한번 이렇게 열고 어깨를 뒤로 젖혀주세요. 시원하시죠? 아, 이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일요일 저녁. 일요일은 한 주 동안 미처 다 전해드리지 못했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해놓는 날이죠. 3부, 4부, 선셋 뮤직도 함께 하시고요. 작은 커피 전문점을 인수했어요. 김다솜 씨. 6평 가게라 혼자 하려고 했는데요. 아직 일이 서툴러서 제가 익숙해질 때까지 언니가 도와주고 있어요. 언니도 바쁠 텐데 저 도와주고 배달 주문 들어오면 편지도 다 써주고 너무 고마워요. 어머, 자매 사이가 참 좋군요. 김다솜 사장님. 김다솜 사장님께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릴게요. 언니랑 나눠서 드세요. 커피 전문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만요.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물 거 없나 찾고 있어요. 흐흐. 와, 정말 이런 물물교환은 괜찮은데요? 탄산음료를 드시지 않는 분이 계시죠. 아, 제 주변에는 없어서요. 제 주변에는 다들 먹는 사람들 뿐이어서 진짜 이런 경우에 박지영 씨는 고민이었겠어요. 이거 내가 마시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냉장고 밖에 꺼내놓기는 왠지 좀 그렇잖아요. 냉장고 자리만 차지하고 정작 내가 마셔야 할 음료나 물 들어갈 공간이 없고

있다.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피하세요. 예를 들어 전화가 세 번 걸려오면 그중 한 번만 내 컨디션 좋을 때 받으시고요. 왜 안 받았냐고 하면 전화 온 줄 몰랐어 언니. 언제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의 연기력. 요거 추천해드립니다. 뷰티 상품권 김현정 씨께 보낼게요. 코나 마녀 여행을 떠나다. 카더가든 로맨틱 선데이.

독보적인 음색, 아름다운 화음으로 2000년대 R&B 발라드 음악 전성기를 열었던 두 남자. 그 영혼 충만한 목소리를 감상해 보실까요? 음악이 켜지는 시간 지금은 6시 30분입니다. 나얼, 윤건, R&B 듀오, 브라운 아이즈. 전설의 시작을 알린 1집 브라운 아이즈를 꺼내봤어요. 먼저 벌써 1년 브라운 아이즈.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9192 여행 다녀왔더니 왠지 기분이 허합니다. 매일이 여행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일요일 4부입니다.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일요일 저녁을 채워보는 시간 선셋 뮤직 2135 에어컨 고장을 핑계 삼아 친캉스 왔어요. 친구네 집에서 바캉스 에어컨도 틀어주고 수박 썰어주고 재밌는 드라마까지 틀어주는 내 친구 사랑해 하면서 신청하셨어요. 이재훈 브라운 아이드 걸스 오아시스 한 분 더요. 9372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용기를 내서 재취업에 도전을 해야 하는데 머릿속에 걱정이 한가득 응원해 주세요. 씨야 스테이.

아비주 시티 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 끝곡 임영웅 무지개.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FM입니다. KBS 2FM 방송

0: 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제 이제 동기인 홍콩인 친구한테 너 진짜 완전 멋있었어 이렇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뭔가 그때를 기점으로 나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좀 생각보다 좋아할지도 하면서 나름의 트라우마를 극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스피치 강의를 하면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면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누군가가 나에게 시선 집중을 하면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저는 그럴 때 해드리는 말이 실패할 거다. 실수할 거고 부끄러울 거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서서히 된다.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보통의 사람들은 아, 나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혹시 내가 두려워하거나 혹은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이건 좀 자신이 없다 하는 것들 실수 무조건 할 거야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은 나아질 거야 하는 마음으로 잘 극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말 한마디 못했는데 전 식당 가서 주문도 못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조잘조잘 매일 아침 떠들고 있잖아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어느덧 또 월요일이 왔네요. 아, 정말 주말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건지. 월요일 스트레스 풀 곳 필요하시죠? 저한테 마구마구 풀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쓰다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쓰다꽂혀 하루 5분 쉽게
5: 쓰다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꽂혀
4: 메디힐 토너 패드
6: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7: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언니네 이발관 순간을 믿어요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들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언제든지 신청해주세요. 김민지님, 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상하 듣던 날 부산 여자 버스 기사분 사연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진짜 자존심 상하는데 제가 좀 겁이 많아요. 번지 점프 이런 거는 살면서 절대 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루지는 좀 괜찮나요? 썰매는 괜찮을 듯? 왠지? 네. 근데 거기 안전 장비 잘 있는 거 맞죠? 루지 타보셨던 분들, 어때요? 제가 탈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놀이기구 잘 타시나요? 아, 저는 진짜 너무 무섭고, 왜 타는지 잘 모르겠고, 심장이 이게 뚝 떨어지거나 할 때, 내 몸은 떨어졌는데, 심장은 아직도 이 위에 있는, 달려있는 느낌. 아우, 너무 무섭습니다. 루지 타보셨나요?

면 진짜 점점점 더 사용할 때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AI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8805님. 속초 장사항의 아침 풍경입니다. 스스로 사진 찍고 외국인 줄 알았어요. 오, 이런 자화자찬을 사진에 오. 와. 잘 찍으셨네요. 근데 속초에 이제 장사항이라는 곳이 있군요. 이게 딱 그 바다에 하늘이 비추는 게 멋있네요. 아, 요즘에 정말 항상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초도 있어요. 리스트. 제가 리스트를 몇 개 짜놨거든요. 일단 1번은 무조건 부산. 2번은 이제 동해. 바다를 보러 가고 싶은데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마이클 부블레의 Haven't Met You Yet.

차트는 2016년 6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20위 그리고 19위 곡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20위는 마마무의 넌 이즈 몬들입니다. 2016년 2월에 발매된 마마무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이고요. 넌 뭘해도 완벽하다라는 뜻의 넌 이즈 몬들이라는 유행어가 이 노래로 더 대중화됐었습니다. 19위는 에디킴 이성경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인데요. 원곡은 2001년에 발매된 혼성그룹 샵의 노래였죠. 에디킴 씨와 이성경 씨의 음색으로 재탄생된 곡이었습니다.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마마무, 넌 이즈 몬들, 에디킴 이성경,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이맘때쯤 정말 한 번 방송을 타고 나서 더 이상 못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난 김에 한 번 더 가고 싶네요. 네, 마마무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합니다.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그룹이에요. 오늘도 노래 잘 듣고 왔고요. 이번 주는 2016년의 시간들, 추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8934님께서는요. 요즘 제 조카가 강아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귀여운 애가 귀여운 생명체에 관심 가지며 좋아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천안에서 조카 보러 매주 인천 갈만 하죠? 이번 주엔 조카가 좋아하는 딸기도 한 박스 사가려고요. 고모라고 언제 불러줄지 너무 기다려져요. 하시면서 너무 예쁘게 생겼다. 진짜.

진짜? 이럴 때 세상에서 제일 싫죠. 아, 이러면 진짜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고. 아, 근데 아, 이게 참. 아, 만약에 뭐 기상시간이 뭐 9시 30분 이 정도였으면, 만약에 뭐 8시 20분에 일어나더라도 아, 1시간 더 잘 수 있다, 이런 그래도 기분이 드는데, 4시 30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3시 20분이면 진짜 좀 애매해요. 이게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혹시나 더 이제 잠들었다가 못 깨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예민해져서 잠도 잘 안 오고요. 아우, 3166님 오늘 좀 낮잠이라도 주무실 수 있으면 주무시고요. 체력 보충 잘 하시고요. 내일은 안 깨고 4시 반에 일어나길 바랄게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이제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트레인의 Hey Soul Sister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라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red alert, alarm, but I'm not listening 이라고 했습니다. 적색 경보가 울려도 but I'm not listening 이렇게 위험 경보가 울리는데도 I'm not listening, 나는 듣지 않아요. It's love, it's love, it's tunnel vision. 이거 들으셨죠? 이건 사랑이에요 하면서 it's tunnel vision 이라는 문장이 들렸어요. 특히 사랑의 눈먼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tunnel vision 이라는 표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I'm blinded by love 라는 표현으로 it's tunnel vision 이렇게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진 상태다 라는 미션 문장 it's tunnel vision. It's tunnel vision. 이렇게 가사 속에서 활용이 됐습니다. Sweet delusion. 네, 제목이기도 하죠. 달콤한 착각. Forever all consuming. 여기까지 들어보셨어요. 영원히 all consuming. 여기까지 활용이 됐는데 all consuming이라고 하면 모든 걸 압도하는, 완전히 몰입시키는, 온통 마음을 다 빼앗는 이라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장 속에다가 활용을 해본다면 My love for her is all-consuming. 가능하겠죠? 그녀를 향한 내 사랑은 내 삶의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다 라는 예문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The fear was all-consuming. 예, 여름철이 되면서 공포, 뭐 스릴러 영화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The fear was all-consuming. 그 공포는 모든 걸 압도했어. 이런 문장에서도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현실은 피할 수 없어요 라는 문장 들어보세요.

오, 아주 환상적인 사운드입니다. It's a fantasy. 그건 환상이죠. Better than being alone. 뭐래요? Better than being alone. 혼자인 것보다 더 나은 환상이죠. 라고 했습니다. 지금 sweet delusion이라고 했잖아요. 달콤한 환상, 달콤한 착각이라는 제목 하에 이렇게 가사를 쭉 듣고 있는데 환상은 환상인데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는 낫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Keep me company. Don't you ever let go. 라는 소절도 들렸습니다. Keep someone company 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쵸. 함께 있어주다 라는 뜻입니다. 꽤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keep me company. 나와 함께 있어줘요. Don't you ever let go. 절대 놓지 말아요. Lose my sanity. 자, 이 중에 lose my sanity 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sanity, 철자를 알려드리면 S-A-N-I-T-Y 이거거든요.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온전한 정신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So lose my sanity 라고 하면 내 이성을 잃다가 되겠죠. lose my sanity, 제 정신을 잃고 and get lost in the smoke, 연기 속에 get lost, 빠져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뜻입니다. Can you die from hyperventilation? 과호흡 때문에 죽을 수도 있나요? 라는 말이에요. Sweet delusion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니까 현실을 알면서도 이 사랑이라는 달콤한 환상 속에 있고 싶다라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 곡 함께 감상해 볼게요. Bella Porci의 Sweet Delusion.

에서도 응용을 하실 수 있는 문장입니다. It can be emotionally exhausting. 이런 상태에서도 It can be so suffocating. 그렇죠? 대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It's tunnel vision.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장은희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수제 요거트 만들었더니 남편이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같이 먹겠다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저녁에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통은 남기고 가야지. 너무 서운해요. 트와이스의 티티 신청합니다.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은희님께서 만드셨는데 은희님도 드셔야지 어떻게 이거를 다 가져가 버릴 수 있냐고요. 신청곡 들으시면서 화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했다 진짜. 트와이스의 티티 듣고 올게요.

0: Lord.
1: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까요? 1319님께서요. 등산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허유원님과 상하가족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좋죠. 너무너무 좋죠. 등산, 아, 진짜 그 상쾌하게 아침을 시작하실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구에 있을 때 그 출근하기 전에 아침 산행을 저희 그 코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땐 진짜 죽을 것 같고 막 아, 내가 왜 했지? 싶은데 올라가니까 너무 진짜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대구 계신 분들 앞산이라고 아시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앞산이면 그 등산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제법 높더라고요. 네, 그때 앞산을 제가 몇 번 등반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1319님도 파이팅입니다. 6920님께서는 제주도까지 와서 헬스장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여행지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여행지 같은 데 가면 더 많이 먹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그런지 꼭 헬스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우리 1319님, 6920님께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멜리아의 슈퍼스타.

0: 물어보자. 어우, 사무실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어?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데?
1: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 입사한 박젠지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아, 신입이구나. 아, 네, 뭐 반가워요. 제 옆자리인 거예요?
1: 네, 그리고 팀장님께서 이번 주

0: 숫자가 하나도 안 맞는데요?
1: 아니 그 주신 숫자 다 입력했습니다만.
0: 근데 왜 안 맞지? 여기 중간에 수식이 걸려있네. 이런 건 지워야죠.
1: 제가 사실 엑셀이란 거 처음 해봐서요.
0: 네? 아까 할 줄 안다면서요.
1: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0: 에? 아니 그럼 물어봐야지. 이걸 왜 혼자 계속 안고 있었어요?
1: 뭐 따로 말씀 없으시고 또 바빠 보이셔서 제가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습니다.
0: 젠지 씨, 앞으로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요. 모르는 건 무조건 물어보기, 아는 내용도 한 번 더 물어보기, 알겠죠?
1: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0: 아니 그런 건 안 물어봐도. 얼른 다녀와요.
1: 네, 다녀오겠습니다.

0: 일부러 얘가 뭔가 아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1: 아, 지금도 오해하고 네.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0: 정말 아니었습니다. 예. 네, 저는 너무 믿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정말 그때 많이 느꼈던 게 아, 이게 모르면 물어보는 게 맞구나. 그냥 혼자서 해결하려고 끙끙 대는 것보다 그 끙끙 될 시간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 그쵸. 것 같아요.
1: 사실 저는 네. 웬만하면은 잘 안 물어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해결하는 스타일인데 네. 이게 사회생활하거나 인간관계할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면 의뢰 그 사람의 신상 정보라든가 뭐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가 툭 뱉었는데 어? 너 그것도 몰라?
0: 아.
1: 야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지금 아, 좀 섭섭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0: 아.
1: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냥 초반에 그냥 그런 거는 꼬치꼬치 깨무는 게 낫더라고요.
0: 맞아 맞아. 뭐 물어본다고 해서 사실 문제 될 건 없잖아요.
1: 네.
0: 그리고

최애나 물음표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3501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금산에서 깻잎 농사 짓는 10년째 초보 농사꾼입니다. 깻잎 따러 나왔습니다. 금산 역평리 초보 농군 기철이었습니다.

0: 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자, 따라해 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 원
2: 회계 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 원
2: 재고 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 원 생산 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마리오?
1: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던 마리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1: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2: 마리오가 올렛
4: 뾰로로로로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5: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6: Yes, I will.
7: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0: 아니어도 그래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오수진 씨, 주말 동안 조카랑 신명나게 놀았더니 2kg가 빠져있네요. 힘들다 하셨어요. 예. 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 저희도 그 생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지금 다이어트를 지난주에 시작,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몸무게를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못 봤던 몸무게를 제가 보고 다짐을 했는데 제가 키가 187cm거든요. 근데 88kg를 찍었어요. 키에서 몸무게를 뺐는데 100이 안 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아, 이건 정말 그 감량이 필요하다. 이게 정말 이 또 방송인으로서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아, 노 마운자로 그냥 한번 빼보겠다 했는데 한 4일 정도를 했는데 막 뭐 빠지나 느낌이 들다가 어제 쟀는데 88.5가 나오는 거예요, 밤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서 왔는데 우리 유기성 PD는 몸무게가 생각보다 적게 나가더라고요. 저랑 키가 이제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비슷한데. 아, 그 오수진 씨 말처럼 이게, 아, 육아가 이게 답인가? 애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면서, 아무튼 그, 예, 부럽습니다. 오수진 씨도. 아, 최영우 씨와 함께 오늘 날씨를 좀 먼저 체크해 보고요. 다녀와서 계속 또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씨,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6월의 22번째 날이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서울은 당분간 29도 정도의 낮 기온을 쭉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7도, 아직 전국적인 열대야는 없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전국이 21도에서 28도까지 오를 텐데요. 서울이 28도, 어제와 비슷하겠고 세종, 대전 27, 광주, 부산 25, 대구 24, 강릉 22도까지 오르면서 주로 오늘은 흐릿한 하늘 속에 수도권 위주로 덥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강원 북부 등 일부 중서부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일부 경기 북부는 가장 높은 위험 단계 예보됐고요. 그 밖의 지역은 높겠고 비가 오는 남부 지방의 자외선 지수는 무난하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오늘 오후 중서부 지역 위주로 높아지겠고 대기질은 전국 깨끗해서 좋은 상태의 미세먼지 농도 예보됐습니다. 현재 전남, 경남, 제주에 비 오는 곳이 있는데요. 밤까지 남부지방이 10에서 40, 내일 새벽까지 제주에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면서 남부 권역의 더위는 오늘 하루 쉬어가겠고 중부지방

박현진 씨, 식대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은 마음고생이에요. 매일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라고 하셨는데. 안 그래도 곧 와요. 7월 초에 오죠. 네, 7월 초에 어차피 청취율 조사 기간이 오니까 한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날 때까지 한번 쫙 해보는 거. 아니면 그냥 진짜 89점이라 한번 찍고 내려가. 예? 얼마 안 남았는데. 정성민 씨. 육아도 육아 나름입니다. 우리 애들 같이 굴러다니는 애들은 저랑 같이 짜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예. 아무튼 저는 육아 하기 전에 한번 빼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매일 그 좀

너무 귀여우시다. 아, 약간 가성 많이 쓰시는 스타일이신데. 그리고 숨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안무를 좀 했어요. 진짜 실제로. 아, 너무 제 생각보다 너무 진지하게 임해주셔서 지금 감동받았습니다. 네. 자, 영턱스클럽의 정답이었고요. 정답 맞춰주신 우리 2815님께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드리면서 씩씩플레이스로 갑니다. 어서오세요. 씩씩플레이스입니다. 주문하신 오늘의 소식 나왔습니다. 퀴즈도 준비돼 있어요. 고객님, 요즘 알람 울리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G세대 사이에서 기존 알람과는 다른 기능을 갖춘 이른바 미션형 알람 앱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버튼 한 번으로 쉽게 끌 수 있었던 기존 알람과 다르게 이용자가 주어진 미션

김선율씨 기상알람. 저는 요즘 물 마시기 알람 해두고 있어요. 이래저래 커피 음료 마시다 보니까 물을 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다이어트다 보니까 레몬워터로 지금 먹고 있고요. 박하연씨 맞아요. 그거 제가 해봤는데 구구단도 해야 되고 막 아이돌 누군지도 맞춰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필이니까 이런 거는 제가 아까 그 독서실 옆자리 친구처럼 좀 어느 정도 그래서 하면서 맞힐 수 있는 분들이 하세요. 꼭 이제 같이 사는 분들 잠을 계속 깨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매너예요. 같이 사는 분들 좀 주무셔야 되는 분들. 저는 제가 오전에 알람 얼마나 빨리 끄는지 아세요? 거의 완전 그 피해줄까봐. 광고 듣고 와서 앵콜로 오답 조금 더 보겠습니다.

0: 샵8910 공개시판입니다.
1: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 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안윤상과 정식이가 전해주는 소소한 뉴스 막간 소식. 자기야 그거 들었어? 들었어?
1: 안녕하십니까? 펭수입니다. 장식경 대박 사건입니다. 지금 공해안 바다에서 아주 크고 엄청난 참다라고

0: 많이 많이 잡히고 있답니다. 신이나.
1: 펭수 아니. 아, 참치가 많이 잡히면은 좋은 소식이네요. 그죠? 맛있잖아요, 근데, 참치.
0: 그렇지가 않대요. 아, 이 귀한 참다랑어들이 그냥 바다에 버려져서 어? 해변으로 사체가 막 떠밀려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신이나.
1: 아니, 참다랑어 크고 귀한 생선인데 왜 버려지는 거죠?
0: 아, 이게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다 수온도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참다랑어들이

0: 지나버렸대요.
1: 아, 펭수, 어획한도. 이 코타제가 뭐예요?
0: 어획코타. 네, 펭수가 잘 설명해드릴게요. 참다랑어, 전 세계가 보호하는 물고기입니다. 국제기구들이 매년 모여서 올해 참치는 딱 요만큼만 잡습니다. 한국은 올해 요만큼 이만 뿅뿅 톤 잡으세요. 이렇게 딱 정해주는 할당량. 이게 어획쿼터인데요.
1: 네.
0: 이미 우리나라는 이 정해진 숫자만큼 참치들이 다 잡혀버렸답니다. 그런데도 참다랑어들이 동해에 계속 와서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1: 아니 이거 더 잡을 수가 없는데 참다랑어들이 많아진 게 이게 문제가 되는군요.
0: 참치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물에 참치가 걸린다. 그 그물을 배 위로 올린다. 그러면 불법.
1: 아.
0: 야! 그물 안에서 참치들이 죽어버렸어도 법 때문에 무조건 바다에 다시 던져야 하는 겁니다.
1: 어머나.
0: 펭수의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1: 야, 이거 어민들도 참 난감하고 어렵겠어요, 그렇죠?
0: 참치가 크니까는 그물도 많이 망가진대요. 또 참치가 들어오면 다른 어종들이 안 들어온다니까 금전적 손해도 큽니다. 얘가 포식자거든. 또 폐류한 사체들 이게 부패해서 악취도 심각하다고. 어떡하면 좋지?
1: 야, 이거 심각하네요, 펭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0: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다 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랑 다시 이야기를 해서 쿼터 양을 늘리거나 피해를 보는 어민들을 도와줄 착한 방법을 저질러 찾아야 합니다. 참치들과 어민들 다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지. 참치가 행복한 건가? 잡히나? 나는 행복해요.
1: 네, 펭수 오늘도 소식 감사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북구에 살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1: 월요일 오전부터 이렇게 또 올라와 주셨네요.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2: 월요일 아침 다들 업무를 시작하시면서 이메일부터 확인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소식을 유심히 그리고 똑똑히 들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메일 전자우편을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아주 정형화된 아주 범죄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나왔고요.
1: 그렇군요. 우리 한동훈 의원님. 그러니까 이메일 본문이나 첨부 파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담긴 링크를 보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2: 역시 정확하게 짧게 잘 정리해 주시네요.
1: 저 혼날까봐 저 좀 두근두근했어요.
2: 잘하셨고요.
1: 네네.
2: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자주 주고받는 파일들, 예를 들면 개인정보 동의서 송부합니다 이런 메일을 열어보면 정상적인 문서 파일이 아닌 악성 코드를 은밀하게 퍼뜨리는 링크인 거죠. 또 다른 패턴은 아예 제목에 뿅뿅 기업, 뿅뿅 부서 지원자 이력서 이렇게 오는데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열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2: 바로 그 심리를 노려서 해커들의 공격을 감행하는 아주 악질적인 유포 방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게 팩트인 것입니다.
1: 그렇군요. 근데 한동훈은 저도 이제 좀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지금 한 30분 동안 분위기를 엄청나게 그래도 끌어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2: 제가 뭐 분위기를 죽인다는 것입니까?
1: 아니 뭐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2: 도대체 왜 대본에도 없는 말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무슨 말을 조금, 저희가 뭡니까?
1: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그래도 좀 다운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또 설명은 준비해 주신 거는 좀 계속 해주세요. 예.
2: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뭐 기왕 나왔으니까 또 다른 변칙적인 사례를 복기해드리자면 매일 제목에 마이크로소프트 보안팀입니다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서 보낸다는 겁니다. 이용자가 무심코 악성 링크를 누르면 본인이 치는 키보드 입력기로 컴퓨터 마이크 녹음 기능까지 통째로 해킹당할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텐션을 업하면서 지금 충분히 그러고 저는 텐션이 업된 상태입니다.
1: 제가
2: 그렇게 웃자고
1: 제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근데 보안팀이라는 제목부터가 너무 진짜 같아서 이렇게 링크가 있으면은 누르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2: 그렇습니다. 네. 해커들은 이런 대중의 심리를 아주 영악하게 잘 이용하고 있고요. 곧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이 타이밍에 맞춰서 진짜 유명 예약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가짜 플랫폼을 개설합니다. 여기에 속은 이용자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본인의 카드 정보를 입력해서 결제를 진행하는 순간 본인의 정보는 탈탈 털리게 된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제가 과거에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2: 제가 현직에 있었으면 바로 일망타진을 해야 된다라는 정말 꼴보기 싫은 해커들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이 정도로 가름들 하시죠. 왜 이렇게 자꾸 못된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1: 그렇군요. 어제 오늘은 좀 제가 성공을 하니까 그래도 이 화살표가 해커들한테 간 것 같아가지고 좀 다행입니다. 꼬투리를 제가 잡힐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 의원님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3: 이분은 가셨습니다.

0: 네, 저 가구 제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1: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0: 저 첫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첫째, 이메일을 보실 때 첨부된 파일 이름의 맨 끝자리에 .lnk

0: 절대로 누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슨 가격 세일입니다. 사장님이 미쳤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뭐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1: 네.
0: 그 출처가
1: 네. 맞아요. 누르게 돼요.
0: 그렇지.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에는 함부로 회원 가입하거나 카드 정보를 넣거나 링크를 클릭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1: 아 그렇죠. 예. 이렇게 또 간단하게 또 실질적인 대책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우리 MB님께
2: 그래.
1: 좀 궁금한 게 정말 그 요기요잖아요. 막 너무 궁금해서 누르고 싶어 죽겠어요.
2: 아, 이럴 때 수도 있지.
1: 이럴 때 내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2: 아니 그럴 필요 없이 네. 그냥 습관을 해야 돼요. 누른다. 아니 그러니까 앞에 그 선택을 한다.
1: 선택을 한다.
2: 극하고 휴지통으로 넣어버린다.
1: 휴지통으로 넣어버린다.
2: 아 이거 중요한 거 그렇게 안 와.
1: 그렇죠. 이거 뭐 애매하다 하면 이제 그냥 그죠.
2: 아, 네, 그냥 극하고 피해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그... 요즘에 막 그 AI 이런 거 물어보면 되잖아. 막 이런 게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막 극하고 물어보면은 아 이거는 여러분 이거 다 해킹인 거 아시죠? 이래 AI가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1: 그렇죠.
2: 의심되는 거 있으면 눌리지 마세요.

0: 귀한 분들이 많이 또 나와주셨고요. 로꼬의 네가 모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고요. 우리 MB 형님, 안윤상 형님 내일 만나요.
1: 형님 그까이가 좋네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빠빠이.
1: 안녕.
2: 1, 2, 3. 아. 3.

네,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잠시 후 8시 퀴즈 고스톱 신청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8910으로 도전장 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서울 강서의 단결님이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5승 채우는데 내가 한번 고춧가루 뿌려보겠다 하시는 분들 도전장 문자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듭니다. 말머리 퀴즈 달고 도전장 내주시고요. 또 축하 사연도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잠시 후 8시 되기 전에 다 함께 신나게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식이랑 옴뇸뇸 갑니다. 정식이랑 잠깐 놀고 간식 받아 갔어요. 오늘의 간식은 에너지바

매일매일 쏟아지는 간식 타임. 정식이랑 옴뇸뇸 간단한 미션에 답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간식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미션은 나를 힘나게 하는 영상이 주제고요. 간식으로는 에너지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트님부터 볼게요. 저는 우울할 때 자연인 말벌 아저씨 영상을 봐요. 언제 봐도 순수한 얼굴에 날렵한 몸짓이 너무너무 웃겨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영상 이제 자연인 그 영상인데 그 말벌 키우는 말벌을 키우는 게 아니지 꿀벌을 키우는 아저씨

이 영상은 그 진짜 옛날이에요. 그 용인의 그 랜드에서 대본을 짜고 해도 그렇게 하긴 힘들 것 같은 실수 연발 영상. 정말 볼 때마다 눈물 흘립니다. 이거는 아마 UCC 시절이에요. UCC 시절. 예, 진짜 오래됐습니다. 아, 9148님 선물 드립니다. 송준미 씨. 지칠 때 투어스 데뷔 쇼케이스 영상 봐요. 몸이 부셔져라 열심히 하는 걸 보면 그치 저런 애기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힘내야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팀들의 데뷔 영상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느껴지죠. 뭐 요즘 그 뭐 4세대 아이돌들 다 데뷔 때 열심히 하지만 특히나 제가 느낄 때는 좀 2세대 아이돌들의 그 데뷔가 아무래도 아 이 칼국 소녀시대 데뷔 그 영상 보셨어요? 깜짝 놀라요. 소녀시대 그 빅뱅이 약간 자유로운 느낌이잖아요. 원래 무대 위에서 빅뱅도 데뷔 무대 장난 아닙니다. 몸에 힘이 바짝 들어서 그 동방신기 데뷔 무대도 장난 아닙니다. 이런 데뷔 무대 보면 진짜 힘나요. 왜냐면 또 어리잖아. 그죠? 스타지만 어릴 때인데 와 어른스러워요. 8326님 저는요 밥 잘 먹는 아가들 영상이요. 골고루 야채도 오독오독 먹는 영상 보면 엄마 미소가 바로 장착돼요. 충전이 싹 돼요. 네 정말 아가들은 무해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 그리고 김희수씨 신체 몸 부위별 근력운동이나 다이어트 관련 영상이나 쇼츠들 보면서 빵 먹어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자 보겠습니다. 아 박성희 씨 개그우먼 이수진님 영상이요. 인류학자가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잘 살리고 야무지게 잘해요. 요즘 이수진 난리도 아니야 하셨어요. 진짜 대단하죠 이수진 씨. 어마어마하죠. 진짜 뭐 다 잘하니까. 저는 솔직히 좀 거리감이 느껴져요. 너무 막 다 잘하니까 인간 같지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다 잘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자, 김영철 씨 영상 얘기를 보내주셨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형인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좀 넘어갈게요. 아, 김영철 씨나 뭐 태희 씨 영상 뭐 보내주시는 분들 잠시만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웃기네. 아, 0389님 지칠 때 영상 아 박대기 기자님의 폭설 영상이요. 눈 맞으며 고군분투 뉴스 하시는 직업정신 영상이요 라고 0389님 분 박대기 기자님 그 영상 많이 보내주셨고 그 영철이 형님 영상은 그 이영자씨 따라할 때 그 영상인데 제가 끝까지 읽겠습니다. 에이 뭐 그 정도 할 수 있어. 에이 너 장난한 거죠 장난. 아 웃기네. 9612님 박보검씨 더 시즌즈에서 노래 부르는 영상 보면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요즘 저 웃게 하는 영상은 박보검 영상입니다. 라고 9612님 오케이. 아이 너무 옆이지. 그거 뭐지? 박보검씨가 피아노 치면서 널 많이 사랑해요 뭐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댈만이 사랑해 뭐 아 멜로디가 갑자기 생각 아시죠? 아는 여성분들 많이 계시죠? 와 제가 남자인데 그걸 보면서 혹시 내가? 제가 많이 사랑해요 막 이래요. 박보검씨가 피아노 치면서 7122님 개그맨 김영철님 알겠다니까요. 구박받는 영상 알겠다고요. 7122님 네

고삼님 반갑습니다. 명구 씨, 지현 씨, 미나 씨. 단독 콘서트 해봐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정숙 씨, 경민 씨, 수진 씨, 하연 씨, 영남 씨. 1569님 반갑습니다. 명희 씨, 연신 씨, 8369님, 6468님, 7380님.

0: 되게 좋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목적지까지 신나게 재미나게 고고싱 해봅니다. 약간의 눈치, 조금의 긴장, 화려한 선물로 귀하게 모실게요. 가시는 걸음걸음 정식이랑 함께요. 퀴즈 고스톱.

0: 하는 게 아, 너무 귀엽습니다. 아, 오늘 뭐 무조건 이기셔야겠어요.
1: 아,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 한결이랑 담비 덕분에 아, 저도 그렇고 지금 같이 듣는 우리 FM 대행진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힘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단결님 집 총출동했는데요. 네. 오늘 퀴즈 잘 풀어주십시오.
1: 네.
0: 같이 한번 파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둘, 네. 셋, 파이팅!
2: 파이팅!
0: 네.
2: 파이팅!
0: 아이, 담비 한결이 파이팅! 좋습니다. 자, 서울 강서구를 대표해서 단결님이 도전 중이시고요. 자, 도전자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884 번호를 쓰시는 아, 하남에서 도전장 내주셨네요. 전에 아이가 신청한 적 있다가 다음으로 밀렸는데요. 아이가 매일 전화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연락 주세요 하셔서 전화 드릴게요. 오케이, 전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잘 안 터져서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잘 들리네요.
3: 네, 위치를 찾았습니다.
0: 아, 베란다입니까? 베란다?
3: 아닙니다.
0: 동네가 조용하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내군요?
3: 실내지만 소리가 좀 저는 들리는데 안 들리나요?
0: 잘 들려요. 잘 들려요.

0: 도현이가 옆에 있어요?
1: 네, 저기 있어요. 아, 도현이가 지금 터지는 곳에 있고.
0: 도현이가 오래 기다렸는데 좀 그래도 그 DJ 삼촌이랑 통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해야지요.
0: 아, 도현아, 도현이 좀 바꿔주세요.
1: 네, 잠시만요.
0: 도현아.
2: 안녕하세요.
0: 안녕, 도현아. 아니 그때 퀴즈가 우리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도현이가 많이 실망했다면서?
2: 네.
0: 아, 오늘 그 엄마가 연결이 됐는데 어때요? 오늘 엄마 이길 것 같아요?
2: 이겨야죠.
0: 아, 이겨야죠. 우리 그 도현이 이제 5학년이면은 어떻게 좀 좋아하는 그 아이돌이나 이런 팀

0: 자,
1: 여기
0: 정답은요? 5
1: 나일강?
0: 4 나일강. 나일강 정답입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자, 오늘은 문제 중간에 조금 꺾기가 있었고, 근데 그 꺾기를 하기도 전에 아 강서님이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걸어봤는데, 아 단결님.
2: 네네.
0: 아 오늘은 조금 그 승부수를 한번 던져봤는데요, 그죠?
2: 아, 예, 마지막이라서 승부수 걸었는데 올라갔습니다.
0: 참 아쉽게 됐네요. 예.
2: 아, 축하드립니다.
0: 네, 아, 단결님 너무 그래도 네네. 그 즐거웠고요.
2: 네네.
0: 다섯 번이나 만났잖아요, 우리 그죠? 마지막 네, 선물은 그쵸. 좀 아쉽게 못 받아갔지만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2: 아, 네, 뭐 너무 너무 고마웠고요. 와이프가 전해준 말처럼 저희 지난 5일 동안 또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0: 네.
2: 또, 네,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또 연결돼서 네, 또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한결이랑 담비한테도 삼촌이 너무 네. 고맙다고 좀 전해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0: 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빠이빠이.
2: 빠이빠이.
0: 아, 빠이빠이. 자, 그리고 우리 여기님.
3: 네. 네.
0: 뭐 왜 좀 그 마지막에 굉장히 그 쫄깃쫄깃하게 정답을 외치셨어요?
3: 알고는 있었는데 자꾸 이게 긴장이 되니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0: 나일강 외치고 그 옆에서 도현이가 맞아 나일강 맞아 막 한 거 맞죠?
3: 맞아 아니고요. 네. 아니야.
0: 아니라고.
3: 네. 그래서 저를 더
0: 나일강 정답이었습니다. 아, 잘 맞춰주셨고요. 자, 오늘 네. 첫 승리 거두셨습니다. 1번부터 5번 중에 선물 골라주세요. 도현이가 고를까요?
3: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3: 제가 하겠습니다.
0: 랜덤박스 돌려주세요. 오. 몇 번?
3: 3번.
0: 아니, 심지어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 3번 꽝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 안 보고 계시죠?
3: 네.
0: 아니 제가 보이는 라디오에 제가 착각을 하고 이거 선물판을 보여드렸어요.
3: 아 진짜요?
0: 네. 그래서 원하시는 걸 뽑을 수 있었는데 꽝을 뽑으셨네요.
3: 정직했네요.
0: 네, 3번 꽝이었고. 그렇지만 뭐 네, 꽝 제거하고 지금 오늘 월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 퀴즈 대결 쭉 갈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자, 그 도현이는 그 피자나 치킨을 원래 이제 응원하면 주시는데 고학년 네.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를 해야 드려요. 네, 그냥 뭐 엄마 파이팅 이런 걸로는 잘 안 나가니까 도현이한테 아, 네. 혹시 뭐 치킨이나 피자 받고 싶으면 내일 그 제가 아까 전에 아이돌 뭐 이런 거 물어봤었잖아요.
3: 네, 네.
0: 뭐 퍼포먼스 위주로 뭐 코르티스 레드 레드 이런 거 좀 한 소절 불러야지 보통 이제 고학년은 나가요.
3: 아, 그래요.
0: 네, 저학년은 네. 엄마

0: 조정식의 팬댕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퀴즈 정답은 1번 페루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자, 이번 주에도 월드콩 퀴즈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콩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상단 배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퀴즈 이벤트.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응모해 두시면 월드컵 공식 굿즈 유니폼 외에 다양한 상품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콩 어플에서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답도 좀 보겠습니다. 정재희 씨. 아, 오래된 이제 그 또 우리 경험이 많으신 형님들은 이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이 씨 비롯해서. 레슬링은 빠떼로. 빠떼로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95년생 이후로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는 문자도 왔어요. 신영 씨가 옛 추억의 만화 주인공 루루. 니들이 루루를 아루 하셨대. 진짜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 민진 씨가 요즘은 대박이라고 안 하고 야루. 민진 씨 선물 드립니다. 아, 명구 씨가 식디 몸무게 88kg. 아, 좋습니다. 선물 드리고요. 6097님 월요일 아침 오늘 얼굴 왜 이렇게 부은 거야 진짜로. 아, 선물 드립니다. 형우 씨와 함께 날씨를 체크해 볼게요.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6월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어제와 비슷하게 오르겠고요. 세종, 대전이 27, 광주, 부산 25, 대구 24, 강릉 22도 등으로 수도권 등 중부지방이 약간 덥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도 이렇게 수도권, 충남, 강원 북부 등 일부 중서부 지역이 매우 높음, 일부 경기 북부는 가장 높은 위험 단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비가 예보된 남부지방은 무난하겠습니다. 오전 농도도 오늘 오후 중서부 지역 위주로 높아질 전망이고요. 대기질은 내일까지 좋음 단계, 미세먼지 농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전남, 경남,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밤까지 기압골 영향을 받는 남부지방 10에서 40mm, 또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면서 남부권역의 더위가 오늘 잠깐 주춤하겠고요. 중부지방 과 경북 내륙은 오늘 오전부터 저녁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5에서 40mm 정도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3도입니다. FM 대행진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0: 서울수제대학 반도체학과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의 수능 국어 수학 뭐 이런 평균 점수가 96.2점이었다고 하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 자연대 합격자 평균 점수가 95.8점이었다고 합니다. 근소하게 반도체 기계학과가 조금 앞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기계학과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인데 이게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 호황이 좀 입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의대가 좀 가장 앞선 학과인데 또 점수로 많은 높은 점수 있는 학생들이 의대를 가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일부 대학은 지방대 의대 정시 평균 합격 점수보다도 높은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7학년도부터는 지역 인재를 선발해서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지역 의사 선발 전형도 이제 도입이 되는데 이게 도입되면서 의대 모집 인원이 좀 늘어나는 2027학년도 정시에는 반도체 기계학과 인기가 더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2026학년도 그 정시할 때만 해도 뭐 지금보다는 좀 덜 했었으니까 올해는 진짜 어마어마할 수 있겠네요.
0: 네, 더 지원이 더 열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방준원 기자와 함께 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조정식 FM 대행진 3부는 베스트슬립 이카운트 모두투어 네트워크 키움증권 행정안전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6: 회계관리.

주셔서 또 사연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MC배 또 허유원 아나운서와 함께 재밌게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가는 우리 회사만의 문화 있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 잠깐 바이바이.

0: 식식아 나 외로워.
1: 식식아 우리 같이 놀자.
2: 다양한 주제로 전국 식식이들을 소환해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 이해 안 가는 우리 회사 문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 월요 식식해.
2: 자, SNS에 Monday Motivation을 검색하면 월요일을 버티게 하는 이미지와 말이 쭉 뜬다고 합니다. FM대행진의 월요일을 책임질 힘은 이 두 분이 맞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C배 배영현님, 햄디 허유원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 우리 그 배영현님은
0: 네네네 어색하네요.
2: MC 배님은 네네

0: 올라가는지 네. 그리고 월드컵 흐름. 네. KBS 그래도 동시간대 또 1위를 하고 있어서 KBS 중계가 네. 좀 잘 되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 월요 식식회 덕분에 네. 월요일은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 시작이 좋아졌어요.
1: 그래요. 아 이렇게 또 한 이유로. 살을 감량하고 이러면서는 네네. 굉장히 좀 일어나고 하면 기운도 없고 그럴 텐데.
0: 기운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가벼워요 이상하게.
1: 아 그래요.
0: 눈이 딱 떠지고.
1: 너무 잘 됐다.
0: 네. 오히려.

0: 입니다. 좀 더 가야 됩니다. 그럼.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1: 좋습니다. 자, 이제 그 허유원 아나운서는 뭐 월요일 좀 나만의 네. 꿀팁 같은 거 오전에 좀 힘낼 수 있는.
2: 아, 힘낼 수 있는. 근데 저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월요일 씩씩회를 시작하고 월요병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1: 아, 그래요?
2: 네. 왜냐면 일단 정신을 좀 더 차리게 되고
0: 나도.
2: 좋은 맞아요. 기운을 많이 받게 되고 또 네. 우리 씩씩이 분들께서 칭찬을 워낙 많이 해주시니까 또 기분이 좋아져서 월요일을 맞습니다. 시작하게 됩니다.
0: 맞아요.
2: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화요일이 힘들어요.
1: 아, 월요일에 힘을 내서?
2: 네, 월요일엔 너무 힘을 많이 내고 화요일이 조금 힘들다.
1: 아니, 상쾌한 아침을 제가 이제 오면서 듣는데 아, 음성이 또 굉장히 또 그 약간 음성이 시트러스잖아요.
0: 그렇죠.
2: 음성 시트러스.
1: 시트러스 음성 헤디의 상쾌한 아침이잖아요.
0: 너무 좋아요.
1: 그냥 89.1 맞추니까

0: MC배님 턱이 너무 뾰족해져서 팽이 돌려도 되겠어요.
1: 아니,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0: 네. 네. 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포로리 님께서 또 강력하게 시트러스는 레몬이 아닙니다.
1: 그런가요?
0: 자, 오늘 주제가 이해 안 가는 우리 회사 문화가 주제예요. 제가 아까 먼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조직이든 좀 그 문화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좀 나랑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유현 씨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1: 네, 저희 팀은 점심 시간에 돌아가면서 밥을 사는 문화가 있어요. 메뉴에 따른 차등도 없고요. 라면, 김밥 같은 분식만 먹는 것도 아니라서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팀원들의 점심값으로 깨지는 돈이 너무 큽니다. 아이고. 근데 말을 못 하겠어요. 아, 슬퍼.
0: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무조건 점심은 요즘 이제 뭐 각자 먹는
1: 네.
2: 그렇죠.
0: 뭐 그런 문화가 있는데도 있고 양극단에 뭐 그렇게 문화들이 공존하는데
3: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이제 좀 뭐 어려울 수 있죠. 어떤
2: 그렇죠.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모르겠고
1: 밥은 먹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먹자,
2: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생일을 챙기는 문화가 있어요. 부서에 한 명씩 파티 팀이 소속돼 있는데 각 팀원 생일마다 생일 선물이랑 케이크랑 파티 용품 준비해서 나눠줘요.

0: 사실 처음에 이해하기 좀 어려웠어요.
1: 그렇죠.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죠.
2: 저도 전 회사에서 약간 좀 특별했던 문화가 이게 경조사를 꼭 챙기는데 약간 애매한 그 경조사 있잖아요. 네. 옆에 팀 결혼식이나 그리고 뭐 스쳐 지나가다 인사

0: 새해 가장 먼저 그래서 하는 일이 말일이 무슨 요일인지 체크하죠.
1: 정말 이해할 1년치를. 수 없습니다.
2: 네. 이런 걸로 좀 금요일이나 뭐 이렇게 월요일로 좀 이동하면 좋은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1: 1487님께서 네. 저희 회사는 회식 후 다들 사장님 일어날 때까지 다 앉아서 눈치만 봅니다. 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주차장에 가서 사장님 차가 나갈 때까지 또 30분 정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회식 때 밥 다 먹고 주차장 빠져나가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야. 아, 왜? 왜?
2: 야, 이거는 조금...
1: 말을 잃었어요. 말을 잃었어요.
2: 그러니까 이게 악패습입니다. 악패습.
1: 근데 이거는 사장님께서 조금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오히려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0: 사장님이나 뭐 팀장님이나 이렇게 좀 그 좀 권력을 쥐고 계신 분들이 네.
2: 그렇죠.
0: 회식이 좋다 아시면 네. 회식 자리가 즐겁게끔 만들어야 돼요.
1: 맞아, 맞아, 그럼요. 맞아. 왜냐면 즐거운 회식도 있거든요.
2: 있죠.
1: 진짜.
2: 뭐 그래서 굉장히 짧게 끝난다든지
0: 막 뭐 막내들이나 막내급들한테는 야 너네는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가.
1: 맞아 맞아.
0: 가 우리끼리 놀 거니까 에. 가. 근데 그 친구들이 재밌어서 안 가고
1: 싶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회식도 되게 있어요.
0: 이상적인데 진짜 답답할 때가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예를 들어 뭐 계산도 했어.
2: 다 끝났어.
0: 나왔어. 네. 막 힘들잖아.
2: 가야 돼.
0: 집에
2: 막차 끊길 것 같아.
0: 막 뭐 아 뭐 대리 불러야지 하면서 뭐 이렇게 흡연하고. 네. 아 뭐 아 부를 거 사장님 빨리 뭐 이렇게 대리 부르시죠. 많은데 아 불러야지. 아 근데 뭐 어 뭐 하면서 이제 막 계속 이제 미적 하는 거 있죠.
2: 그런 시간이 꽤 돼요. 그런 시간이.
1: 그래서 30분이 기다리나 봐요.
0: 그렇게 뭐 막 2, 30분 있으면은 사실 부하 직원들 사실 먼저 가기도 그렇고.
1: 네.
2: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술자리가 꼭 회식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서
2: 그럼요.
0: 내가 제일 좀 형이다 싶으면 그냥 바로 가야 돼.
2: 네.
0: 나오면서 이제 뭐 대리를 부르든 아니면 술 안 드셨으면 운전하고 가시든 뭐 네. 택시를 타든 네. 제일 먼저 좀 상사가 가야 돼요.
1: 네. 그러니까요.
2: 네. 뭔가 근데 얘기를 들을수록 살짝 찔리네요, 제가.
0: 그래요? 아, 끝났어요. 자리가 끝났어.
2: 아, 그렇죠.
0: 네, 그리고 끝날 때도 바로 좀 마무리하고.
2: 왜냐하면 그 2차 장소를 조금 마련해주고 싶어서 조금 민기적거리는 거 괜찮잖아요.
1: 2차 장소를?
0: 아니,
1: 나는 빠지지만 카드만 줘. 알아서 할게요.
0: 아,
1: 네, 알아서 할게요.
0: 아니면 너희끼리
2: 아니, 카드 주고.
0: 주고 빠져야지.
2: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2: 빨리 빠져야
0: 뭐
2: 되는군요.
0: 자리까지 만들어줘. 네. 자기들이 알아서 잡아야지. 같이 가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2: 아니 아니 자리만 그래도.
1: 너무 화가 지금.
2: 오라고 하면 가지. 오라고 하면 가는데.
1: 아, 지금 독이 그래도. 잔뜩 쌓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지금 화가 잔뜩 쌓여.
2: 4996님께서는 막내가 도시락 반찬 챙기 간식 챙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비로. 막내가 월급도 제일 작은데 왜 간식과 도시락 메인 만찬을 챙겨야 했는지
1: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사비로.
2: 그래서 맛 없는 대량 소세지만 사갔어요.
1: 아니 이거는 진짜 착하신다. 말도 안 돼요. 소시지가 어디야 진짜.
2: 그러니 아니 이게 식비를
1: 거짓말
2: 좀...
1: 진짜요? 이런 데가 있어요?

0: 워크숍을 1년에 한두 번 갔는데 네. 올해부터는 두 달에 한 번 가요.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 7월에 아하. 그것도 주말에요. 야. 임원들이랑 가평까지 계곡까지 간다네요. 이해 안 가요.
1: 야 너무 자주 가신다.
2: 두 달에 한 번이면 사실 가족여행도 이 정도로 잘 안 가는
1: 안 가죠. 안 가죠.
0: 제발
1: 안 가죠.
0: 진짜.
1: 가족 동반이니까
2: 야 이거는
0: 임원 워크숍이요. 심지어 뭐 팀원 워크숍.

0: 있습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